왠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During the holidays, there are places that feel livelier than usual. Warmth flows through every passing word, and with the scent of freshly pan-fried jeon, ripe seasoned fruits, and stacked gift sets, walking through market alleys makes you naturally think, ah, Chuseok is here. And while we prepare for the holiday with our families, there are those spending the busiest Chuseok of all, the merchants who look after our markets.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to discuss the festive scenes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the spirit with which merchants are welcoming local citizens. 누구보다 바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인데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권택준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에는 어떤 명절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시장 상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상인연합회 수석 부회장 겸 부산시 상인연합회 회장 권택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today is Chuseok. So how are you spending the holiday weekend? 네, 오늘이 바로 추석입니다. Happy Chuseok. 회장님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1: 네, 보통 전통시장의 경우 명절 전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특히 임박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일반 잡화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요. 부산시 약 200여 개의 전통시장 중 해운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상품권 행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시민들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장을 둘러보고 명절 맞이 현수막 게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0: 이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2: So he explains that traditional markets typically begin preparing about a month ahead of the holiday. As Chuseok draws near, they ran the 온누리 gift certificate refund events covering agricultural, livestock, marine products, and general goods. And with numerous events hosted by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he has been just busy visiting member markets among Busan's roughly 200 traditional markets to inspect whether gift certificate events run smoothly, ensure citizens face no inconveniences, and verify that holiday banners are properly hung. Well, ahead of Chuseok, what was the atmosphere been like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this year?
1: 이번 추석을 앞둔 부산의 전통시장 올해 분위기는 어땠나요?
0: 올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기대와 걱정을 함께 안고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경기와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석을 맞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 알뜰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면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물가도 부담이 되다 보니 필요한 만큼 나누어 구매하는 등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달라진 장보기 모습에는 요즘 또 가게의 고민과 또 생활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heading into Chuseok this year, traditional markets prepared for the holiday, balancing both anticipation and concern. While the economy and consumer sentiment have not fully recovered, merchants have regained energy as shoppers gradually increase for the holiday. And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e shoppers and most actually noticeable trend is consumers carefully comparing prices and shopping frugally for essential items. Rather than purchasing large quantities all at once as in the past, smaller household sizes and inflation pressures have shifted purchasing habits toward buying only what is needed in divided portions. Well, no matter how much times change, there is a distinct flavor and fun of Chuseok that you can only experience at traditional markets, I would say.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unique charm of our traditional markets?
1: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석의 맛과 재미가 있잖아요. 전통시장만의 매력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전통시장의 추석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보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명절에 정을 나누는 장소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펼쳐지는 상인과 손님이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 흥정, 곳곳에서 느껴지는 명절 특유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1: 네.
0: 또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전을 부치고 생선과 고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명절 풍경이라 생각하고 전통시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정겨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이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이 사이의 정까지 함께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2: So Chuseok at traditional markets is not merely about buying and selling goods, but it is a place where people meet and share holiday warmth. Visitors can experience warm exchanges between merchants and customers, lively bargaining, and the vivid holiday atmosphere flowing through the alleys. He adds that seeing merchants pan-fry jeon and prepare fresh fish and meat right before the holiday is a quintessential holiday scene in itself. Seeing, touching, and smelling the goods in person and conversing with merchants while shopping offers a heartfelt, warm experience that stands in stark contrast to online grocery shopping. And the holidays must be the busiest yet most vibrant time of the year for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So how did merchants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prepare for this Chuseok? 이 명절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부산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0: 예, 무엇보다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2: 네.
0: 각자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고객들이 선택하기 편하도록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매장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단골 손님을 위한 정과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네.
0: 오랫동안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놓거나 소량의 덤을 얹어드리는 등 시장 특유의 따뜻한 인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오래도록 시장을 찾게 만드는 힘은 결국 상품을 넘어선 신뢰와 또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3: So he emphasizes that above all, merchants devoted great care to preparing fresh, high-quality holiday items so customers could shop with trust and confidence. Each shop prepared wholeheartedly by securing needed supplies in advance and displaying them neatly for easy browsing. He highlights that heartfelt service for regular customers remain essential. Beyond preparing top quality goods for long-time shoppers, merchants keep market hospitality alive by setting aside requested items in advance and adding a little extra free bonus items to express their warm gratitud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 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Now, these days, many younger people and foreign tourists are visiting traditional markets for the first time. So could you share some tips on how they can enjoy Busan's traditional markets even more?
2: 네, 부산에 요즘엔 또 이 전통시장을 처음 찾아보는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죠. 부산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0: 예, 요즘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음식과 문화, 사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전통시장을 재미있게 즐기려면 우선 시장 먹거리를 하나씩 맛보면서 시장을 걸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2: 네.
0: 떡볶이, 전, 어묵, 족발 같은 친숙한 먹거리부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까지 직접 맛보면 시장의 재미를 훨씬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이 시장의 맛을 따라 걷다 보면 부산의 일상과 문화도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3: So he views traditional markets as evolving into spaces where younger generations and foreign visitors can directly experience local food, culture, and people rather than just places to shop. And to really enjoy the markets, he recommends strolling through the alleys while tasting market street foods one by one, noting that sampling familiar favorites like 떡볶이, 전, 어묵, and 족발, as well as distinctive regional specialties, lets visitors feel the authentic charm and fun of the market. Then do you have your own personal tip for the best way to explore a market?
2: 그럼 시장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 하는 회장님만의 팁도 있을까요?
0: 예, 제가 시장을 다닐 때는 먼저 시장 입구부터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2: 네.
0: 바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먼저 보시고 어느 점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 네.
0: 또 하나는 한 곳에서 사지 말고 여러 점포를 조금씩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조금 천천히 둘러볼수록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또 기다리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3: So he recommends taking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entire market starting from the entrance. And rather than buying items right away, he advises taking in the overall market atmosphere first, noticing which stalls draw crowds and speaking directly with the merchants whenever possible. Also, instead of buying everything in one one spot. He suggests browsing multiple shops to experience the genuine fun of discovering items you really like. Now, representing the merchants of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you hear the voices on the ground.

0: most closely. As consumption patterns and market environments shift rapidly, Busan merchants must be embracing new initiatives. So what notable positive changes or fresh movements have you witnessed on site? 부산 전통시장과 상점과 상인들을 대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실 텐데요. 최근 소비 방식과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산의 상인들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이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기다리는 장사에서 찾아가는 장소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상인들도 SNS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상품을 미리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홍보하는 등 고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젊은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 먹거리와 소포장 상품, 젊은 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준비하는 점포도 눈에 띄게 결제 방식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현금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려고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군요.
2: So he notes that the most striking change on the ground is merchants gradually shifting from passively waiting for business to actively reaching out now. Merchants are making strong efforts to communicate with consumers and customers using social media and online channels, promoting products in advance through photos and videos. And with the influx of younger shoppers, more stalls are curating street foods, small portion packaged goods, and items tailored to youthful taste, while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are adopting cashless payment options such as credit cards and mobile pay. And what support or policy backing is needed for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continue growing in the future?
0: 네, 부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예,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1: 전통시장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0: 네.
1: 첫째, 상인들의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인력 자원이 필요하고요.
0: 네.
1: 둘째는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와 배송 매니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셋째로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등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쉽게 찾아오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시장의 경쟁력은 시설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머무는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 So he emphasizes that for traditional markets to continue thriving as centers of the local economy, policies must go beyond mere facility upgrades and focus on market making markets places people return to. Highlighting key priorities, he outlines three essential areas: practical educational and staffing support to assist merchants with business management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other he mentioned is a stable ongoing deployment of essential personnel such as market managers and delivery managers. And lastly, continuously improvements, improving to customer amenities, including parking, restrooms, and safety facilities as well,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hoppers can easily visit and comfortably spend time.
0: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Now, looking ahead, what kind of organization do you envision building for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네, 앞으로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1: 제가 가장 만들고 싶은 연합회는 회원시장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합회입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연합회, 변화하는 시장을 이끄는 연합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연합회로 만들고 싶고요. 연합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상인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장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 네.
1: 그리고 온라인 소비, 디지털 경제, SNS 홍보, 배송 서비스 등 소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인도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2: 네.
1: 무엇보다 연합회가 상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above all, he wants to build an association that provides practical help to member markets and merchants, one that unites merchant voices, leads evolving markets, and earns the love of citizens. He emphasizes the association's role as the first to listen to field voices and serve as a solid bridge between merchants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while strengthening inner market exchanges and cooperation. Also, he aims to improve market environments so merchants can adapt swiftly to modern shifts like online shopping, digital commerce, and social media promotion and delivery services, ultimately creating markets that draw younger crowds and foreign visitors. He aspires for the association to serve as a strong shield for merchants and an organization that fosters trustworthy traditional markets for local citizens. And for our traditional markets to keep thriving, citizen interest is just as vital as the merchants' hard work. So what would you like to ask of Busan citizens? 전통시장이 계속해서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1: 무엇보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부산의 삶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땅과 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도 편리하지만 전통시장에 오시면 좋은 물건을 고르고 덤도 받고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네.
1: 특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음식도 준비하고 시장의 활기찬 모습도 구경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시장의 정과 문화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도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친절한 시장으로 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넉넉한 명절의 전까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부산 전통시장의 가장 큰 힘입니다.
2: 네, 시민의 한 번의 방문이 또 지역 상권과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Now he said he hopes Busan citizens will visit nearby traditional markets just once more, noting that these markets have long preserved Busan's life, history, and the sweat and warmth of our neighbors. While large markets and online shopping are convenient, coming to a traditional market allows shoppers to pick great items, receive extra, and feel genuine local hospitality. Especially this Chuseok, he encourages families to visit together to prepare holiday food, take in the lively market atmosphere, and show children the warmth and culture of our traditional markets. He pledges that Busan's markets will continue transforming into cleaner, safer, and friendlier spaces to repay citizen support, invite everyone to shop, enjoy delicious food, and share generous holiday warmth at a nearby market this Chuseok, as citizens care and love remain their greatest strength. Now, let's share a message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merchants who are looking after our markets this Chuseok. 네, 오늘도 추석을 맞아서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1: 사랑하는 부산의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시장을 지키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누구보다 바쁘게 시장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이번 명절에는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라도 힘든 마음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시장을 찾는 고객 한 분 한 분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인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부산 상인연합회도 상인 여러분의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하고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부산의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2: 네. So addressing his fellow Busan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he acknowledges their immense hard work in holding down the markets through difficult conditions this past year, recognizing that they are busier than anyone preparing for Chuseok, and he sincerely wishes their sweat and dedication will yield abundant rewards this holiday. He encourages them to set aside heavy burdens, even briefly, to spend a warm holiday with family while continuing to share generous hospitality with gratitude for every visiting customer, promising that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will always stand beside them on the ground to foster better business environments and restore market vitality. He cheers them on, stressing that when traditional markets strive and really thrive, Busan's local economy thrives as well. Wishing that smiles bloom on merchants' faces and their homes are filled with health and happiness this Chuseok, he concludes with deep gratitude and support for all their efforts. And lastly, as today is Chuseok, could you share your warm holiday wishes and festive greeting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풍성한 한가위 덕담과 함께 명절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지켜온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당일만큼은 모든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상인연합회는 상인 여러분과 함께 더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추석 보내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So he is wishing everyone an abundant hangawi, which he extends just heartfelt gratitude and encouragement to th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who have steadfastly tended their livelihoods through challenging conditions this year. He hopes that on Chuseok Day itself, they can set aside all worries, share delicious food with family, and enjoy a holiday filled with laughter and happiness. He is inviting everyone to have a bountiful Chuseok with hearts as generous as the full moon, and he wishes good health and happiness to all Busan citizens and beloved market merchants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권 택준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No Brain with 넌 내게 반했어.

0: And now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News Inside. And as always,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bo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During the final week of each month, we look ahead to some of the major events and festivals coming to Busan. And as autumn settles in, what can residents and visitors look forward to in October? 네, 매달 마지막 주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미리 만나보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엔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1: 네, 먼저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사상구 삼락 생태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국내외 99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영국의 게러지 록밴드 리버틴즈와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어벤지드 세븐폴드 그리고 메가데스가 함께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송골매와 잔나비, 한로로, 장범준, 브로콜리, 너마저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도 부산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0: 오, 그렇군요. 서로 다른 세대와 또 음악 취향의 한 공간에서 만나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So let's begin with one of the city's biggest music events, the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It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2nd through the 4th at Samnak Ecological Park in Sasang District, featuring 99 acts from Korea and abroad. This year's headliner include British garage rock band The Libertines and American heavy metal bands Avenged Sevenfold and Megadeth. And leading Korean artists will also perform, including 잔나비 and 송골매, 한로도 and also 장범준 as well. So really, it's going to be exciting. And I would say it's an impressive lineup. So what arrangements are being made to make the festival more convenient for visitors? 라인업이 정말 화려한데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준비도 한층 강화됐다고요?
1: 네, 올해는 특히 해외 관람객 맞이에 공을 들였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입장권과 부산 관광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공연장을 오가는 왕복 셔틀버스도 운영됩니다. 현장 안내도 편리해졌는데요. 카카오맵으로 행사장 주요 시설은 물론 사상구의 인근 맛집 골목 식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고 지정 식당에서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rganizers have placed a particular focus on international visitors this year. Festival tickets are being offered together with Busan travel packages through global booking platform, while round-trip shuttle buses will connect the venue with Gimae International Airport and Busan Station. Visitors can also use Kakao Map to find facilities at the festival grounds, as well as nearby restaurants in Sasang District. Discounts will be available at selected restaurants, so you can definitely check that out. And there will also be performances that people can enjoy without a festival ticket. So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ose? 네, 입장권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고요?
1: 네, 바로 히든 스테이지라는 무대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인 밴드를 발굴하는 경영 루키즈 온 더 브락이 펼쳐집니다. 선발된 상위 10개 팀이 토요일과 일요일 본선 경연을 벌이고 11위부터 15위 팀은 금요일에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총 상금은 1,500만 원이고 1위부터 3위까지는 내년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고 1, 2위 팀은 해외 공연 기회도 얻게 됩니다.
0: 오, 그렇군요. 신인들에게는 또 관객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다음 무대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2: So they will be taking place on the hidden stage actually, which will host a competition for emerging bands called Rookies on the Boo Rock. And the top 10 acts will compete in the finals on Saturday and Sunday, while those ranked 11th through 15th will give special performances on Friday. The competition offers 15 million won in total prize money, and the top 3 acts will be invited to perform at next year's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while the first and second place winners will also receive opportunities to perform overseas. Well, the next event takes us into Busan's history. So what festival will you introduce?
0: 네, 다음으로는 부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축제라고요.
1: 네, 이번엔 동래구로 가보겠습니다. 제32회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동래읍성지 북문광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의미가 더 큰데요. 동래부사 행차 길놀이와 동래 새가닥 줄다리기, 동래성 전투 재현 뮤지컬 등 대표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두 57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 부사의 항전을 그린 뮤지컬 외로운 성은 올해 무대를 더욱 넓히고 북문 성곽의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아트를 더해 한층 생생해졌습니다. 외로운 성은 축제 기간 낮과 밤에 걸쳐 모두 5차례 공연되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국어 자막도 제공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32nd 동네 읍성 History Festival will be held from October 16th through the 18th, mainly around the fortress's Northgate Square. And the festival has been selected as a government-designated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 and will feature 57 programs. Highlights include a parade recreating the procession of 동네 magistrate, a traditional three-strand tug of war, and a musical reenacting the Battle of 동네 Fortress. Now, it will be performed 5 times during the festival with multilingual subtitles available. Now, this year's festival will also feature 9 new programs. So, what are some of the highlights? 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9개나 된다고요?
1: 네, 이야기 할머니가 옛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월야 계담 공포 체험과 사주 타로 체험, 야외 방탈출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체험하고 받은 엽전으로 전통놀이 도구를 살 수 있는 동래 읍성 만물상회도 운영됩니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잔치국수와 도토리묵, 그리고 동래의 명물인 동래파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회용기를 쓰고 포장지 대신 쫀득이나 뻥튀기처럼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담아 친환경 축제로 꾸며진 점도 특징입니다.
0: 신기한데요? So they include a moonlit ghost tour experience, fortune telling and tarot reading, and an outdoor escape game. And visitors can also earn traditional coins through activities and use them to purchase folk game items at the 동네 읍성 general store. Local residents will serve dishes including banquet noodles, jelly, and 동네 signature green onion pancake, of course, 동네 파전. And organizers are also reducing waste by using reusable tableware, and for dishes, some dishes, edible containers made from snacks will be used as well. And our final event celebrates one of Busan's best-known comfort foods, as we know, 돼지국밥. So what is planned?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행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소울푸드죠, 돼지국밥과 관련이 있다고요?
1: 네, 이번에는 돼지국밥으로 한번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0: 네.
1: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여는 부산 돼지국밥 대전인데요. 부산 최고의 돼지국밥집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행사입니다. 지난 8월 시민 추천을 받아 부산을 대표하는 국밥집 20곳이 선정됐고요. 이제 이 가운데 상위 10곳과 최고의 국밥집 3곳을 가리는 투표가 남았습니다.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해당 국밥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에 한 표를 던지면서 부산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0: 네, absolutely. So the City of Busan and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are holding the first Busan 돼지국밥 competition, giving the public a chance to choose the city's best pork and rice soup restaurant. Based on public recommendations submitted in August, 20 restaurants have been selected to represent Busan, voting to determine the top 10, and the final 3 will run from September 28th through October 14th. People can vote by visiting the participating restaurants or through Kakao Map, offering another reason to explore different neighborhoods across the city. And after the voting closes, visitors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sample dishes from participating restaurants. So what can they expect? 투표가 끝난 뒤에는 여러 국밥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고요?
1: 네,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남구 문현금융단지 BIFC2에서 국밥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국밥 판매 부스가 운영돼 여러 국밥집의 맛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셰프들의 쿠킹쇼도 펼쳐집니다. 하이라이트는 17일 열리는 국밥 어워즈인데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돼지국밥집 3곳이 발표되고 부산 돼지국밥 명예 시민상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비짓 부산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꼭 가봐야겠습니다. So a 3-day 국밥 showcase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16th through the 18th at 문현 Financial District. Visitors will be able to sample dishes from several restaurants in one location and watch live cooking demonstrations by chefs. The main event will be the Gukbap Awards on October 17th, when this year's top 3 restaurants will be announced. And the program will also include the Busan Daeju Gukbap Honorary Citizen Award. And more details are available through the Visit Busan website and its official Instagram account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our reporter,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From the heart of Busan to the pulse of the world, Global City local voices. This is Busan Worldwide.
0: Welcome,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Listeners, autumn, and especially Chuseok, is traditionally a season of harvest, right? A time to gather the results of everything we have worked for throughout the year. So maybe this is also a good time to look back on the journey you have taken so far. 추석이 있는 가을은 한 해 동안 가꾼 것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내왔는지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Your achievements do not have to be big or visible. Simply staying the course, refusing to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4: Huh?
2: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0: All right, welcome to Newsfeed. This is where we take a moment to catch up on what's happening in Busan and beyond. So, first up, no tricks on the Chuseok table. Yes, the Busan Coast Guard is stepping up inspections ahead of Chuseok to crack down on seafood smuggling and illegal distribution. This was not even on my radar, pun not intended. So special inspection teams will focus on false or missing country of origin labels, especially for seafood commonly used for traditional holiday meals and ancestral rites. They will also check for the sale of unsafe or non-compliant food products, as well as practices such as hoarding and other activities that could disrupt the seafood distribution market. The Busan Coast Guard says the goal is to protect the food safety and keep seafood distribution fair during the holiday season. And, you know, I love this. It's all about trust. Like, Chuseok tables are all about trust and ancestral rights and, you know, the quality of the harvest and the work that's gone into the harvest. So knowing where our food comes from is very important, and it's good to know that someone's sticking up for our seafood. All right, up next. No delays this Chuseok. So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the health ministry was checking how well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could move emergency patients to hospitals without delays. Now, of course, we are in the middle of Chuseok right now, but this has been going on since September 21st. So a senior ministry official did visit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n the 21st to review the region's emergency transfer system. The updated guidelines now spell out which hospitals can handle specific illnesses and situations, while also setting clearer rules for transfers and hospital acceptance. Busan's system includes special procedures for acute poisoning cases and trauma patients, while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have also agreed to cooperate more closely and share emergency medical resources when needed. The government plans to begin checking how the new guidelines work in practice from October and also plans to expand the number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res nationwide from 44 to 53. And of course, in an emergency, every minute matters. So the goal here is simple: just fewer delays, clearer decisions, getting patients to the right hospital as quickly as possible. What I would say is, if you are looking for a clinic, there are apps out there that you can download for free that will show you the hospitals that are open, especially throughout the holidays. And I hope that you have a healthy and happy Chuseok. All right, finally, a warmer Chuseok in Busan. The Korea Exchange is giving a little extra support to older residents in Busan this Chuseok. So the exchange donated 30 million won to help vulnerable seniors in the city through five social welfare centres in Busan. Around 740 people received special holiday meals, health supplements and other gifts as well. And employees also visited the Namgu Senior Welfare Centre to personally pack and hand out the gifts. So the Korea Exchange says it plans to continue supporting people in need and expand its community outreach efforts as well. Of course, Chuseok, all about sharing, all about gratitude, all abo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sometimes even a small gift can make the holiday feel a lot warmer, although the weather itself is pretty nice, but you know what we mean. Anyway, that's all for today's newsfeed. I hope that has been informative for you, and I wonder how many times I said Chuseok in those past 6 minutes. All right, up next, it's time for On The Mic.
1: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숨가쁘게 굴러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 과감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삶의 큰 축인 직장을 내려놓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그 용기를 내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김은지님을 모셨습니다. 은지씨,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김은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은지씨.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저는 리조트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했고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객실 외부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의 재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재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아마 마음속으로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은 수백 번도 더 하셨을 텐데요.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계기가 있었나요?
2: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고 또 회사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직무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지금 아니면 또 새로운 걸 시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퇴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 날 회사 문을 딱 나섰을 때 기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의 기분은 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2: 퇴사를 하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 회사를 나서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엄청 묘하더라고요. 특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또 상사분들 중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어서 그분들이랑 헤어진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그동안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다면 지금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한결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퇴사 후 온전히 나만의 24시간이 생겼는데 요즘 가장 즐기고 있는 소소한 일탈이나 새롭게 시작한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우선 퇴사 이후에 가장 좋은 점은 평일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출근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탈이라기보다는 이런 소소한 자유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네요. 이번에 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은지 씨가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짧은 영어 슬로건이 있다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엄청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Just do it. 생각이 많을 땐 그냥 질러보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덩달아 제 마음까지 뭔가 모르게 한결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퇴사가 결코 끝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멋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은지 씨의 모든 여정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ung.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2: 부산이 좋아요.
1: 포 마이 부산.
2: 포 마이 부산.
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4: 부산? For my 부산.
5: 부산 하면 For my 부산.
6: For my 부산.
7: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our stuff, right? I mentioned on air to our Boostader, our listeners, that 우리 그 장모님 쪽에는요, 그 뭐지 그 만두 피 만드는 그 기계까지 집에 있고 만두 안에 들어가는 그 filling이라고 하죠. 음식에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뭐 크림이나 뭐 stuffing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 뭐 꽉 찬 뭐 뭐를 fil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만두 filling도 직접 다 만들고 이제 그 진짜 공장 같아요. 네, 만두 소. 아, 만두 필링이 만두 소구나. 네, 그 만두 피도 직접 만들고 만두 소도 직접 만들고 이제 저는 그 공장 직원으로 하는 거, 직원 하는 거잖아요. 그 만두 피 갖고 소 넣고 막 이렇게 그 끝에 막 이렇게 찝고 뭐지 뭐 튀기든지 뭐 찌든지 일단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but on my back to my family side because it's like me and my parents. 저희 동생도 있긴 있는데 서울에 있거든요. He's in Seoul. 이번에 안 내려왔어요. 성호 좀 그렇다. 아니 좀 바쁘다고 했거든요. 네, 막 자기 소울 라이프 있다고 해서 이번 추석 때 안 내려오는데 설날 내려온다고 whatever excuses. So me, you know, my wife, and then my mom and dad, and of course my daughter. 뭐 그 다섯 명을 위해 뭐 음식을 많이 한다. So I felt like it was, you know, a little too little for too much. 그래서 our family 전통, our family tradition is ordering food. 근데 맨날 추석 생각하면 여러분 뭐 전, 뭐 LA 갈비, 뭐 튀김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저희는 피자 and chicken입니다. 근데 맛있게 먹으면 as long as you're eating with family, right? All food is delicious.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During the Chuseok holidays, you know, you could have been spending more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but you're here with me. 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right? I hope you're listening to the show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So as we're in the thick of the Chuseok holidays, right? The Chuseok holiday is well upon us. It's day two, like I said.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일도 it's part of the Chuseok holidays. While the holiday are officially about, you know, family reunions, delicious food, and expressing gratitude. Gratitude가 감사함이잖아요. Let's be completely honest. For just one second, right? We're family, we're 가족이잖아요. 가족들끼리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뭐 추석 연휴가 뭐 반갑고 막 따뜻한 시간 이건 맞긴 맞지만 근데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많이 피곤하잖아요. Right? It's tiring. It's stressful. Between the bumper-to-bumper traffic on the freeway, going to your hometown and coming back, spending 12 hours straight flipping, you know, 전 over that sizzling pan or griddle, or maybe even trying to dodge those 아주 날카로운, razor-sharp questions from your relatives about your 뭐, career, 뭐, 직장, 뭐, 일, 뭐, 돈 얼마, 뭐, 뭐지, 그 저축했냐, your relationship status, right? 아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아마 오늘쯤 분명히 내일 right day 2 or day 3 your stress levels are 진짜 막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I'm pointing at the top of my head, right? 그래서 for those, right, tuning in today that have had a very stressful very tiring past one day. 아직 두 번째 추석 두 번째 날 끝나지 않았잖아요. So for the past one day, if it's too much to bear, I hope to help you on today's show. 그래서 오늘 저는 음악에 아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I do believe in the power of music, the power of healing, of comfort that that music brings. So I want to share with you my 명절 스트레스 후후 가라 플레이리스트.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여러분의 멘탈을 좀 조금이라도 구출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악 이거 뭐라 그러지? prescription이라고 해야겠다. 처방전이라고 해야겠다. 이걸 준비했거든요. So I've lined up a couple tracks. Some of my favorite songs, some songs that you know that I think pertain very much to the Chuseok holidays. 그냥 딱 추석 이때쯤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So we're going to listen to the songs. Hopefully it'll help you decompress. Hopefully maybe you could laugh off some of the awkward moments that you've already had. And hopefully these songs will help you survive the holiday madness. And of course, because, you know, you're tuned into here, we're going to break down maybe a few fun, maybe unique English expressions that you could learn from each of the songs.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 생존 키트, your 추석 sound therapy.
1: Nice to Minsu.
0: All right, so a couple of songs, as I mentioned, that I've lined up to help you get through the 아주, oh, so stressful for some. 막 너무 스트레스, 추석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두 다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다라고 너무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the 추석 holidays, right? I don't want to dub it the stress period because the main focus is about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That's what the 추석 holidays, the 설날 holidays, the 명절, right, here in Korea is all about. But for those that are experiencing a bit of tiredness and stress during the holidays, I have some music therapy for you today. 네, 음악 처방전으로 그 스트레스, 이 피곤함을 조금만 해소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So, what songs do I have lined up for you today? Up first, 민수 이런 노래 들은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 right? I do try to expand my palette when it comes to music. 저는 뭐 영어 음악만 듣는 편 아니고요. 뭐 as you know, right? 부사들은 뭐 재즈도 자주 듣고 K-pop도 자주 듣고. So, first song that I brought is actually a K-pop song. It's from K-pop artist Dio. Dio도 요즘 잘 나가죠? 네, Dio. Yes. 좀 유명한 분 갖고 왔다. 이거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야. So, Dio's song. And 좀 아주 좀 위로되는 곡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title is 괜찮아도 괜찮아. So 이거 영어로 직역하면 It's okay if it's okay.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도 괜찮아. If it's okay, it's okay. So the reason why I brought this song. So once you step away from the front door of, let's say, your 고향, 고향집, 이 본가라고 하죠, right? Your hometown. And you get home, and you kind of take that time to step away a little bit, you need emotional first aid first. 이 first aid가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뭐죠? 한국말 있는데? 그 빨간 통에 있는 약, 비상약통. 비상약통이라고 뭐지? 그 translate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요, first aid kit라고 합니다. So, if you have the time to step away a little bit, you need some emotional first aid to recover from, I like to call this annual holiday cross-examination. 이거를 어떻게, 뭐지, 그 한국말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명절 청문회라고 합시다. 명절 청문회, right? So, picture this. I know everybody has gone through this. You sit down, after some good food. 음식 먹을 동안, 근데 다들 그건 예의 지키는 것 같아요. The etiquette is, while you're eating the good 명절 food, right? While you're eating the good 추석 food, 그때는 좀 뭐 질문이 금지인 것 같습니다. Okay? Like, you're not allowed. 응급처치라고 하네요. First aid kit가요. 네, first aid kit is 응급처치. But when you're eating food, it seems like 국룰, right? Given rule is, you don't bring up some serious discussions over the meal. 그냥 다들 맛있게 밥을 먹기 딱 그 시간 정해질 거예요. It's after the food. 그 post-dinner dessert, post-dinner fruit. 과일로 많이 먹잖아요. 네. During that post-dinner fruit, an older relative immediately hits you with the heavy, heavy questions. 뭐, 그래, 뭐, 대리는 언제 다냐? 뭐, 이런 질문이야. Or, 뭐, 언제 뭐지 진급하냐, right? 네, 언제 뭐 부장 달 거냐, 뭐 언제 뭐 달 거냐, 네. 근데 부장님 근데 진짜 요즘도 그런 거 물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뭐 대리되는 그런 직장을 안 가져봐서 그냥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장님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뭐 그 청약 그거 넣어봤냐? 네, 뭐 이제 집 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넣어봤냐? 뭐 돈 얼마 모았냐? 네, 뭐 사귀는 사람 있어? 뭐 연애해? 네, 뭐 연애 일단 오케이 연애 퀘션은 일단 통과 받았다. 네, 뭐 청약 같은 거 걱정 안 해줘요? 안 해주나? 네. 조금 해준대요. 우리 저 미디 피디님이 딱 그때쯤이니까 이제 아주 공격적인 질문 받을 쯤이니까. So during this time, 우리 피디님 미디 피디님이 그 스마트워치 쓰면 이 혈압 올라간다고 빙빙 뜨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So your blood pressure starts spiking, and you want to 진짜 과일 먹고 있는데 그 상 그냥 이렇게 이거 뭐래? You want to flip the table on them, right? Because it's so stressful.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그냥 상상만 하잖아요. Instead, 여러분, do this. Do yourself a favor. Put on some noise-canceling earbuds. 뭐 진짜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조금 눈치 좀 가지면서 이런 질문 물어보네요. 잠시만요. 저 방에 뭐 있는데 가서 일단 뭐 헤드폰 네 끼고요. Turn on this song. 뭐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 잘 듣고요. 네. Dio's 괜찮아도 괜찮아. A little bit about the song. It's a very calm acoustic guitar song. It's very warm. And the very calming vocals of Dio, they act like this kind of 완전 저희 이 스트레스 이 뭐라 그러지? Nervous system의 reset을 하는 것 같아요. Nervous system이 그거잖아요. 저희 몸에 이 뭐야? 그 nerve, 신경. 신경 이 시스템이 nervous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스트레스하고 막 이런 거 다 nervous system으로 다 엄청 그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So it's a big nervous system reset. And the lyrics of the song, right? They remind you that it's okay. Lyrics 상 타이틀입니다. 괜찮아도 괜찮아. It's okay if your current life trajectory doesn't match, you know, your relatives. 진짜 아까 질문 물어본 거 그런 질문. 한 90년대 그렇게 좀 그때쯤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right? Maybe an update on the questions that I have. 청약돼서 요즘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maybe 우리 그렇게 혹시 물어보는 그 친척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 있긴 있는데, maybe it's too much of a 90s. 왜냐면 저는 뭐 고등학교 때나 이 대학교쯤 들어갈 때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from 근데 미국에도 있었어요. Right? So maybe it's too much of a 90s kind of questionnaire. But a little bit about the song before we play for you. Dio actually co-wrote the lyrics himself, it said, and his agency, SM, released it through their own station back in 2019 when he was in the army. 자, Dio도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도 얼마나 스트레스한 타임입니까, right? But to have his song be played, it just kind of gives that glimmer of hope. 와, 나 여기 있어도 그래도 삶은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 right? His outside life, let's say. But real quick, the point I want to answer, an English point that I want to introdu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ielding questions. Fielding questions. 자, what this means is, fielding questions means to answer or maybe even deflect, right? Difficult questions that are basically coming at you from all sides. 네. 뭐, 그냥 사람들이 이 질문, 저 질문 막 이렇게 막 줄 때요. 너무 질문들이 너무 많고 막 그때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이럴 때 무슨 스킬이 필요하면 you need to field questions. 어떤 질문들은 준비한 예를 들어 뭐 answer, right? Or, you know, question that you are ready to answer. 그런 질문들은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나 시간 그냥 낭비다. I'm wasting my time and effort with these questions. 그런 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 그런 스킬이 fielding questions이라고 합니다. Okay? So during Chuseok, you know, you might spend maybe 80% of your energy fielding questions from those noisy relatives. 아, 근데 밥 한 숟가락 뭐 아니 과일 뭐 포크 이렇게 찍고 들 때마다 날아오는 이 질문들 막는 그 스킬을 fielding questions이라고 합니다. Okay? So just ignore them. If they're too stressful for you, and as Dio tells you through the song, 괜찮아도 괜찮아. It's okay to be where you're at if that's okay with you. All right? So let's tune into the song first, and we'll talk a bit more.

And that was Dio with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right? 이렇게 translate 하면 되겠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Nice to Minsu. I'm your host, Minsu. So today, we are going through some music therapy. 네, 추석 스트레스 해방 음악 플레이리스트. 아, 이런 이 제목 아닌데. 뭐였더라고? 뭐였죠? 저희 타이틀 있었는데. 아, 오늘의 추석 생존 키트였습니다. 추석 생존 키트. Your 추석 sound therapy. 음악으로, right? 오늘 조금 힐링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Our next track that I bring you, this one. 아, 진짜 이 추석 명절 때 그 I'm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the stress that we get. 이 노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좀 맴도는 그런 곡일 수도 있습니다. It's Queen's I Want to Break Free.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So this is for that exact moment on day two, 오늘이잖아요. Day two of the Chuseok holidays, when the living room turns into basically a hostage situation. 이때쯤 되면 아직 그거, you know, times have changed.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추석 때쯤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 집, 그 온도를 트는 집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날씨는 아니잖아요. Right? It's still a little hot. But because, you know, 온도를 트는 집들 혹시 있으면, right? Or because we're still in the somewhat end of the summer heat. 그래도 집안에 덥거든요. So it's hot inside the house. You know, the TV is playing those holiday specials, right? 거의 막 몇 시간 동안 그냥 TV 켜있고 영화도 막 나와 있는데 뭐 극한 직업이나 뭐 명랑 이렇게 틀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right? And everybody's wearing these formal clothes, right? And 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 뭐 남편들, 뭐 아빠들 항상 이 추석 명절 때 집에 갈 때 막 이 정장을 많이 입고 가더라고요. 가족 보러 가는데 왜 정장을 입죠? Why do they wear formal suits when they're going home to seeing family? 네, 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네, 왜 어른들이 특히 남편분들 남자들 왜 정장을 많이 입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 인사드리러 어른들한테. 네. 근데 뭐 엄마 아빠고 뭐 삼촌들 이모들인데 나 이분들 뭐지 나 어렸을 때 막 똥 닦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장을 아 나 이렇게 컸다 뭐 저도 어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요.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인사하러 가니까 그쵸. 아 그럴 수도 있죠. 막 1년에 막 이제 처음으로 뭐 보는 거니까 맞네. 왜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았지. I apologize. 그래도 아마 그렇게 입는 분들 불편할 겁니다. 100%. 저도 근데 한번 그렇게 입고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 I wore a suit to go say hello to only my wife's family.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옷 갈아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예쁘게 입고 갔고 하는데 진짜 불편해요. It cuts off the circulation, right? 그때는 막 수트 그 피트가 엄청 타이트했잖아요. So in this song, Queen's song, I Want to Break Free, right? When Freddie Mercury, right, lead singer of Queen, when he sings out, I want to break free, 딱 그 첫 라인, 그 첫 그거, 그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와, 이게 영어로 rally cry라고 있습니다. 표현, rally cry, R-A-L-L-Y-C-R-Y. Cry는 이 cry가 아니고 cry가 엄청 shouting하는 cry도 될 수 있습니다. rally cry가 뭐냐면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요. 뭐 야구 경기 나가면 롯데 뭐 경기 가면 앞에서 cheerleader들도 막 뭐를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똑같이 막 같이 외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rally cry입니다. 저는 명절 때 가족 모임에 스트레스 받을 때 I want to break free 이게 진짜 너무 저한테 노래 부르는 저의 rally cry가 되는 것 같아요. Okay? Basically you're thinking of all these excuses to break free. 아, 진짜 핑계 댈 거 없나? 아, 너무 나가고 싶어. Right?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 be thinking about. Now, we are going to play the song and hopefully just Freddie Mercury's voice alone can't set anybody free. Freddie Mercury는 진짜 이 legendary voice잖아요. Right? 이 명 목소리잖아요. Right? So with his voice alone, right? It just gives you that sense of healing, that sense of 진짜 완전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겠지만 머릿속에 정신 속으로는 나간 것 같아요. Right? You're totally free. 자,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가사에 있는 영어는 아닌데 cabin fever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Cabin fever. Now,
what is cabin fever exactly? So in English, it's irritability. It's restlessness. And sometimes people also associate it with claustrophobia because you feel like you're stuck indoors in this very confined space for too long. 뭐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right? You're trapped in this overheated apartment, right? With 14 relatives and there's no escape. That's when cabin fever starts kicking in, okay? 자, cabin fever. 뭐 춥거나 뭐 덥거나 뭐 답답한 실내에 너무 오래 갇혀 지내면서 이 밀실 짜증이라고 뭐 이렇게 검색하니까 밀실 짜증, 뭐 폐쇄 공포증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이 답답함이 cabin fever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너무 오래 있었고 너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편하고 좀 이렇게 스페이스도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스페이스가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좁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cabin fever이라고 합니다. So, for those that are experiencing some cabin fever right now, hopefully this song can provide a bit of relief. Queens, I Want to Break Free.

0: Nice to Minsu.
1: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Nice to Minsu. I'm Minsu. We are into the thick of things when it comes to the Chuseok holidays, but I do want to thank you for tuning in during your holidays. You could have been spending more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but you decided to come here and hang out with me,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Today, a bit of a Chuseok special here at Nice to Minsu.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 생존 키트! Your Chuseok Sound Therapy. 음악으로 통해, 음악 처방으로 통해 I'm going to help you relieve some of that holiday stress, okay? So the first two songs that I've, you know, recommended and shared with our listeners, Dio's 괜찮아도 괜찮아 and Queen's I Want to Break Free, songs that might be running through your head while you are dealing with the stress that comes. 이거는 뭐, you can't help it, right? I don't know. I don't care how perfect, you know, your family is. You know, I don't care how many fun things you have to do at home during the Chuseok holidays. 언제든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받을 겁니다. Okay? And during that little time of that stressful, right, period, hopefully these songs provide you with a little bit of relief. Now, the next song, I brought a classic. 아까 두 번째 곡도 뭐 클래식할 정도 노래인데요. Third one, I don't know if it was very popular here in Korea. It's a bit of a classic when it comes to rock music in the U.S., right? As well in the U.K., the next song I brought is by The Clash. 여러분, Clash. Do you know this band? I think it's a British band. I know it's a British band. And I brought their song. 이거는 노래는 유명해요. It was a big hit here in Korea.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이 노래 알죠? 우리 부장님 알잖아요.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아니, 몰라요. 자, 여러분. Every 추석. 이제 추석 다 끝났다. 끝나기보다 이제 가족들 보는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Okay, you're done eating with your family, meeting with your family. 뭐 과일도 다 먹었고 이제 there's nothing else to do but to go, right? Maybe back home or to the next relatives. 근데 is it just me? 항상 이제 나가야 될 때 오히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더 길어져요. 이 나가는 the activity, the 활동 of leaving the house, it takes so long. So picture this. 저만 그런지 여러분 일단 말해주세요. 추석, always around this time when lots of family gather, 진짜 집에 나가는 것이 45분 걸려요. That 45 minute departure ritual at the front door, righ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차가 많이 막힐 건데 이제 가야지, right? Oh, we should hit the road before traffic gets bad. 딱 그때쯤 이제 말을 꺼내니까, right? 어른들이, 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 뭐 민수 지금 갈 거야?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남은 반찬 그때부터 막 챙겨주기 시작해요, right? Your parents, like, they basically, 안 돼, 지금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챙겨가, right? 뭐 남은 전, 뭐 LA 갈비 전 당연히 thank you 하죠. 그만큼 저를 챙겨주고 싶어서 because they want to take care of me and my family when it comes to the food they want me to take back. 뭐 전, 뭐 오징어, 뭐 배도 남은 것도 있잖아요. 뭐 배, right? They're packing all this food. 근데 이거 놓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네. Now, I'm not the type to stand next to my mom. 아, 엄마 빨리. 저는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감사함으로 받긴 받아요. I'm very grateful for the food that they pack me. 근데 속으로는 아, 이게 엄마 아빠의 잘못은 아니죠. Right? They don't know when I'm gonna go.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 빈수아 진짜 좀 빨리 말하지. Right? Because of this packing time. 근데 저는 이제 엄마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우리 아 또 냉장고에 자리 없어. Right? We don't have any room in the fridge. 아, 조금만 했는데 but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Right? They want to give you the most as possible. 되면 다 주고 싶어요. Right? But they know that's not realistic. So they want to pack the most that they can and send them off your way when you go home. 근데 그거부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Right? And then 이제 운전하면서 아, 그래도 좀 멀리 가니까 아, 좀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 아, 좀 이제 우리 사과 몇 개 남아서 그때부터 사과 깎기 시작해요. Right? They're peeling the apples or pear for you or maybe washing the strawberries, right? You know, and that takes time as well, okay? So, you know, they're getting, you know, ready for you to leave. 근데 딱 그 준비하는 모습 보고 어 이렇게 미안해지잖아요. Like you feel a little sorry because you know they're doing all this for you. So 죄송하잖아요. Sorry. 미안한 게 아니라 죄송함이 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that's why I'm so reminded of this song. 타이틀이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Right? 엄마 아빠 그냥 있을까? 한번 갈까? Right? Because 이 죄송함 때문에 엄마 아빠는 좀 더 있으면 right? I know it's going to make them happy. Oh, but I need to get out. I need to hit the road. 아마 이때쯤 돼도 막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 막 시간 너무 걸리고 하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두 쪽 다 부산에 있거든요. 갈 필요 없습니다. I'm talking about some people that might be in this kind of situation. Okay? So, in this song, Mick Jones, right? He sings in the lyrics 가사입니다.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If I stay, it will be double.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If I stay, there will be double.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Trouble가 무슨 뭐 문제가 있냐? 이 trouble이 그럼 무슨 문제죠? 이제 뭐 아들 딸이 이제 다시 뭐 이제 일하러 뭐 이제 갔으니까 이 어머니 아버님의 방금 봤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 이 마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So this is a trouble. 그러면 내가 있으면 the trouble doubles, right? 아, 근데 있으면 막 그 뭐 고모한테 막 이런 질문도 받고 막 사촌들한테 막 괴롭힘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basically going or staying, it's just, you know, it's not the most comfortable of situation. And that's the exact dilemma that the Clash is singing about. If you leave now, you look ungrateful. 아, 민수 봐봐 맨날 쟤는 일찍 가고, right? But if I stay, you get trapped in another round of family debates and interrogation going until midnight. So this is a picture I was, you know, picturing in my head when I was thinking of this song. 자,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introduce 하겠습니다. 여러분, Irish exit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French exit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Now, I was actually saw a friend called, you know, we were talking about, you know, just having a conversation, and he mentioned this term Irish exit, and I was like, what's that? Is that, well, is that a cocktail? Is that a drink? No, an Irish exit,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It's slipping out of a gathering quietly without saying goodbye to anybody to avoid these drawn-out farewells, okay? 아, 이제 내가 저 이제 갈게요라고 이 말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이 30분, 40분 이게 나가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the Irish or the French exit is going out quietly without mentioning it to anybody, okay? 이런 표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So, the opposite of what happens at Chuseok, right? At family gatherings, you can never pull an Irish exit. 그냥 조용히 나가지는 못합니다. Your relatives will literally hunt you down. 아마 차까지,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right? 뭐 들어주는 거 도와주고, 이제 차 탈 때도 막 거기서 이제 말 나누고, 이제 딱 차가 이제 그 뭐야, 이제 후진하면서도 막 밖에서 막 말 걸고, 창문 계속 내려놓으면 말 계속 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모 삼촌,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at's the situation a lot of us are in. So let's tune into the song, The Clash.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0: Nice to Minsu.
1: And that was a Clash. Well, you gotta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이 영국 발음이 아주 확실히 들리죠.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at was a so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are currently into our 추석 생존 키트. Your 추석 뭐 healing sound therapy. 우리 타이틀 정했는데 왜 계속 깜빡하고 있지? 원고 보면서 하면 되는데. 네. Your 추석 sound therapy brought to you by All Star English. Nice to Minsu. 마지막 recommendation 곡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곡은요, 조금 클리셰해요. Right? 클리셰 meaning, it's been done so much. 그냥 누가 봐도, 아, 그래, 뭐, 이 곡, 뭐, 다 알지. 뭐, 다 그 종류, 뭐, 하지. 라고, 그게 뭐 클리셰 느낌이거든요. So, the last song that I brought is by 옥상달빛. 옥상달빛, 뭐, rooftop moonlight라 해야겠네요. 수고했어, 오늘도. 곡을 갖고 왔습니다. A very nice, a very fitting song. We're not going to end the show. 아직 뭐 방송 마치는 건 아닌데요. 시간 좀 많이 남았습니다. But I want you to picture the end of the Chuseok holidays. 이제 거의 이제 내일 넘어가면 우리 이제 후반이잖아요. Of the Chuseok holidays. That's when you start to kind of wrap things up. 뭐 토요일도 제일 바쁠 때이긴 한데 Sunday, you get to Sunday and then things start kind of quieting down, right? Relatives start to leave, you know, your sons and daughters, you know, they go back to their chachibangs, right? Or maybe now things are quiet. You can finally start to not only clean up physically, but clean up mentally as well. 진짜 이 육체적으로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청소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일요일 대야지부터 시작되나? 뭐 어느 분들은 뭐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Okay. So for that song, for that moment, I brought this song,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This is kind of like a bit of like a, you know, I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the kitchen crew. 네. 추억, 추억이 아니라 추석,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그냥 명절에. Kitchen crew한테 이 곡을 그 바치고 싶습니다. 네. Now, notice I say kitchen crew, crew라고 했어요. Crew could be anybody, alright? 우리 부장님이 민수는 그 crew에 없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I'm in that crew. 저희 집은 아까 뭐 우리 뭐 뭐지 그 배달 음식으로 다 했어요 라고 하긴 했는데, right? 벌써 추석 좀 길잖아요. There, we do have one meal. 아마 집밥으로 먹는 그 한 식사는 있긴 있습니다. We have that one meal where we have it as 집밥. 근데 완전 막 갈비, 뭐 전, 뭐 튀김, 뭐 만두, 뭐 이렇게 그렇게 먹진 않고요. But my home and 우리 와이프 쪽에는 그렇게 좀 전통적인 그런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I'm part of the kitchen crew. 근데 요리는 I have kind of like a 똥손 when it comes to 요리. 막 잘 태우고 너무 오래 막 삶고 이래서 저 설거지. 설거지, doing the dishes라고 하잖아요. 설거지에, 설거지 crew입니다, 저는. 네, 그거 다 kitchen crew 포함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만 kitchen crew가 아니고 clean-up 사람들도 kitchen crew 포함됩니다. So, if you've spent the last,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몇 시간 됐지? 48 hours, right? If you spent the last 48 hours squatting over that electric griddle, electric griddle가요, 그 영어로 그 전기, 뭐죠? 전기 이거 뭐야? 고기 굽는 그거 판. 그릴. 전기 그릴을 영어로 electric grill가 아니고 electric griddle라고 합니다. 네. Grill is like 진짜 그 이렇게 중간에 구멍 있는 그 이렇게 고기 많이 굽는 그런 건데요. Griddle는 전기로 미국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electric grill 위에 좀 그 아침 먹는 그런 음식 좀 많이 구워요. 뭐 pancake Right? Bacon, eggs, and sausage, and whatever. Electric griddle에 많이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왜냐면, 완전, you know, full stove 없으면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So, 추석 동안, if you spent over electric griddle, you know, cooking the chon, with vegetable oil, basically, 그냥 이 기름 냄새를 어떻게 빼는지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Okay? 왜냐면 이 냄새, 아무리 이 머리를 한 두세 번 감아도 계속 냄새가 나. right? So basically that vegetable oil is permanently misted into your hair. Or maybe you have the batter, right? Batter, B-A-T-T-R. Batter는 야구 이렇게 그 공 치는 사람 batter이 아니고요. 그거, 튀김할 때 그 뭐지? 그 뭐야? 밀가루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반죽! 반죽을 battery라고 합니다. So maybe have some batter on your shirt and your cuffs, right? So this is dedicated. 그런, you know, war scars, right? 있는 사람들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 Because with the song,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힘들게 막 음식도 만들고 엄청 힘들게 열심히 청소도 했는데 조금 이게 클래시가 있어요, right? 좀 irony하게 우리 한국에 그 콩글리시 많이 쓰잖아요. irony하게 this song very just two very clean voices, a sweet ukulele melody, very warm, very empathetic. 그냥 누가 뒤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잖아요. It's acknowledging that surviving the holiday cooking and the cleaning and dishwashing, this is 진짜 extreme sport 느낌이에요. It takes so much energy and so much effort, right? So 수고했어 오늘도 이거는 뭐 혹시 추석 때 스트레스 받은 분들한테 뭐 해당될 수 있는 노래긴 한데 I also want to dedicate it to especially the kitchen crew of all our homes. 왜냐하면 이분들 없었으면 추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There wouldn't be a 추석 if it wasn't for the kitchen crew. Real quick, 여기서 이제 당연히 영어 포인트 하나 할 건데요. A new expression. 오늘 좀 새로운 표현을 많이 제가 introduce 합니다. 이런 거는 원래 우리 원래 방송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내 방송만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There's an expression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 Brunt, B-R-U-N-T.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 So what it means is to receive the worst, almost the direct impact of a very difficult situation. 어떤 힘든 일이나 뭐 비난도 될 수 있고요. 뭐 고생스러운 이 노동에 가장 큰 짐이나 타격을 이게 혼자 이게 받고 이 떠안다 그 뜻이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입니다. 네. So I feel like usually the holidays it's the kitchen crew that takes the brunt, right? Because it's the most demanding. 그냥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뭐지 그 액션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right? Especially if you have very criticizing relatives. 이번에 전 왜 이래? 이번에 LA 갈비 양념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가족들 혹시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So, to the kitchen crew of this year's 추석, I salute you with this song,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0: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0: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입니다. 뭐 남편들 네? 뭐 흉보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지는 마시라.
1: 확실해요? 확실해요?
0: 야, 미수 벌써 찔리죠?
1: 사실 벌써 걱정되는데.
0: 자, 이러지는 마시라라는 의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서로의 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미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네. So 부스타들 뭐 일단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인드세트를 먼저 주기 위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추석? 네. 추석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뭐 for me it's big family gatherings, right? 뭐 grandparents, aunts, uncles, cousins, everybody under one roof having a good time.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사실 그런 대가족 추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가족 규모가 너무 작아졌잖아요.
1: 네.
0: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지요.
1: 맞아요. 저희 가족은 뭐 우리 가족하고 뭐 고모들 몇 명은 한국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촌들 다 미국에 있고
0: 네.
1: 작은 아빠도 다 이렇게 미국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추석 정도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 와이프 가족 쪽 가보니까
0: 네.
1: 완전 거기 대가족이거든요.
0: 오.
1: So the first 추석 I spent with my wife's family 막 사촌들 다 오고 진짜 막 고모들 삼촌들 막 이모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엄청 집안에 막 시끄럽고 막 재밌게 놀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0: 네.
1: But these days everybody's older. 그 사촌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자기 추석을 가진다고 요즘은 조용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자기 가족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1: 맞습니다.
0: 네.
1: And also in the past, you know, it's the moms and daughter-in-laws, 며느리, that often did most of the cooking. 자, 여러분 이거 옛날 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Long time ago. And as we mentioned, these day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share the work or just buy the ready-made food.
0: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신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0: 특히 추석 당일 다음 날에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And in the past, the older generation usually took the lead during the holidays, but these days, 요즘은요, parents and the kids often make plans together and spend 추석 in their own way.
0: 그래서 요즘 추석은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명절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아까 에브리데이스타는 네. 이번에 좀 푹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래도 좀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어요?
1: 아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0: 네.
1: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왜냐면 이제 제 스케줄이랑 와이프 스케줄이랑 뭐 엄마 아빠 스케줄이랑 요즘 저희 딸도 이제 3학년 됐다고 나도 할 거 많아 라고 하면서 네 막 플랜도 만드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딱 시간을 정해서 뭐 멀리 안 가도 되는데 뭐 같이 뭐 진짜 뭐 산책 가서 뭐 커피 마시 뭐 한 잔 마시고 그냥 집 밖의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가까운 산 같은 데 잠시 다녀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1: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밸런스 게임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인데요. 자 우리 밸런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이렇게 남편들 아빠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왠지 오늘 뭐가 좀 공격이 살짝 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Which husband would annoy you more on 추석? A. He says he's tired, lies on the couch all day playing games. Or B. Eats every single 전 you make while you're stuck frying them all day.
0: 추석날 더 짜증나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B.S. 아내는 하루 종일 전 부치는데 옆에서 낼름낼름 먹기만 하는 남편.
1: 작가님 혹시 우리 뭐 와이프랑 통화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저의 공격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네,
0: 네.
1: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As 언니 said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에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언니는 어떤 쪽이 더 짜증

0: 짜증납니까?
1: 둘 다 뭐 막상막하한데 아이 뭐 저는 이건 뭐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죠.
0: 아, 진짜요?
1: 요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나요?
0: 네.
1: 근데 저는 더 짜증나는 걸 하나 굳이 고른다면
0: 아 근데 언연이 이 표정에서 너무 잘 보여요.
1: 아 너무 뭐 화가 이, 났나요?
0: 진짜 상상만 해도 뭐 짜증이 딱 예. 보이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1: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0: 근데 게임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왜 이렇게 더듬죠?
0: 살짝 질려서. 네. 근데 저도 A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 common sense.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전부 치는데 옆에서 먹기만 하면은 얄밉긴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래도 같이 있는 같이 거잖아요.
0: 같이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아 이거 너 얄밉게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언니 이거 뭐 영어로 표현 있죠.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 이 있는 말만 그대로 읽지 말고 거기 오.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1: 네네.
0: 남편이 아내가 하루 종일 옆에 전부 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맛을 봐주는 거죠.
1: 아, 네.
0: 아, 여기 소금 더 넣어야 돼. 아, 이게 소금 더 빼야 돼.
1: 맞아요. 그럼 네. 옆에 있으면 뭐 잔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좀 갖다 줘 이렇게
0: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이게 살짝
1: 맞아요.
0: 이거 trick question. 무조건 정답이 A입니다. You know, these days it's pretty rare to see the whole extended family together. So we asked, what do you miss most about Chuseok back in the day, right? And a couple people answered this question. Number one, 1번 답변은요. The whole family and all the relatives packed into one house, eating together and making a lot of noise. 이거 바로 제 답이었어요. 네, 온 친척이 다 모여서 와글와글 밥 먹던 이 풍경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1: 네.
0: 네.
1: 2위는요. 기름 냄새 풀풀 풍기던 전부치기와 송편 만들기. 명절 전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뭐 동그랑땡 부치고 송편 빚던 그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다고 답했네요.
0: 맞아요. My mother-in-law, 우리 그 어머님요.
1: 네.
0: 네 와이프의 어머님. 그 뭐라고요?
1: 장모님.
0: 맞아, 장모님이죠. 맨날 그 까먹어요. 네. They have the 그 만두 만드는 기계 집에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그 만두 피 만드는 거예요.
1: 네. 피 만드는 기계.
0: 그거를 이렇게 덩어리 해 가지고 네. 그 기계 툭 해서 슈슈슈 뭐 엄청 큰 막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 한 몇 번 넣고 그 만두 피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꺼낸 지 오래됐어요. 네, 진짜 이제 보기 어려운 레어 아이템이고요. Number three, getting a nice chunk of pocket money from your grandparents and relatives.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두둑하게 용돈 받는 풍경.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진짜. 네.
1: 맞아요. 이제는 뭐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0: 네.
1: 주는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0: 맞아요. 우리 언니는 뭐 예전 추석 풍경 중에 뭐 요즘 좀 특히 그리운 거 있습니까?
1: 저도 그냥 그 저희는 식구가 적어서
0: 네.
1: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저녁에
0: 네.
1: 또 뭐 오빠나 아빠도 같이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0: 핸드메이드 송편 맛있겠다.
1: 그 기억이 제일 저도 많이 남고
0: 네.
1: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졌어.
0: 맞아요.
1: 없어져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0: 네. 네. 이미 저는 이게 그 오프닝에 좀 말 잠깐 했지만 저는 자는 거예요. 이 풍경 너무 그리워.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네.
1: 아까 우리 그 누가 더 최악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선플라우님이요. 둘 다 시댁으로 반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또 에브리데이 스타 반품 당하겠는데요.
0: 네. 우리 부장님도 일을 혼자 하나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 옛날 제가 고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네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도와야죠. 협해야죠. 여러분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저 아시겠죠? 자 real quick 여기 영어 포인트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뭐 도움 필요해. 손이 필요해. 이거 영어 표현 몇 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1: Can you give me a hand?
0: 네, 나 좀 도와줄래? 손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할 수 있고 Can you lend me a hand?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Can you lend me a hand?
0: 맞습니다. Or 나 좀 도와줘. 뭐 Can you help me 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Can you help me out?
0: 네. 뭐 나 좀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 줬으면 좋겠어. I could use some help.
1: I could use some help.
0: 네. 말해주세요. 남편들 무조건 투입할 겁니다. 네.

0: 왜냐면 저, 아, 저 지금 계속 혼날 것 같아서.
1: 알죠. 네. 말하기 전에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0: 맞네. 일단 잘 배워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 아 진짜 벌써. 두둔이 calm down. 도와줘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도 와 만두 기계 대박. 오. 진짜 레어템인가요? 근데 진짜 와, 공장에서 쓰는 그 기계처럼 보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집에는 잘 없죠.
0: 소리도 진짜 커다. Like the noise 딱 on 그 스위치로 꽝꽝꽝꽝 완전 공장 소리 만들어요.
1: 아유 그 기계가 있을 정도시면
0: 맞습니다.
1: 얼마나 힘들게 많이 만드셨겠어요. 네. 이제는 사드시는 걸로.
0: 맞아요. 그 마지막 우리 주주 님이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이랑 튀김을 해주지 못하더니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하기 싫어서 이제 AI한테 맡기자 그런 시대 분명히 올 겁니다.
1: 그 네. AI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본인이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0: 와, 네. Good point. 네, 좋습니다. 여러분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Round 2. Which husband would you hate more? 아 이게 뭐 꼭 이렇게 남편 알겠습니다. 원고대로 할게요. 원고대로 할게요. 자, A, the stingy husband who freaks out over giving either side of the family even $10 in pocket money, or B, the show-off husband who throws money around in front of relatives and then says, "Oh, we're broke."
1: 참 이 더 싫은 걸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더 싫은 남편은 양가 시댁 친정 할 거 없이 용돈 만 원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남편 vs 친척들 앞에서 돈 펑펑 쓰고 생활비 없다는 허세 남편
0: 오늘 방송 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송 아닌데 네 작가님 아니 어제 그 원고대로 못한 거 그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라 그 한이 형 때문이었거든요. 그 상어 말에 꽂혀가지고 지금 살짝 작가님 복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뭐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와 이것도
1: 에브리데스타는 어느 쪽이세요?
0: 돈 주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면 네? 더 싫어하는 남편을 골라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앞뒤 말이 안 맞으면 그것도 보기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B인 것 같습니다.
1: B, 아,
0: 돈을 펑펑 주면서 나중에 뒤에 돈 없어요. 너희 저희 힘들어요. 네. 분명히 그러면 뒤에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앞에서 돈을 막 그렇게 줘. 그렇죠.
1: 사실 돈을 펑펑 쓰는 게 사실 우리 가정경제에 너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곰곰이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너무 인색한 사람은 별론 것 같아요.
0: What's 인색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죠? 그
1: 구두쇠.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인정도 베풀기 싫어하고 뭐 돈도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주는 거 싫어하고
0: 아.
1: 자기만한 구두쇠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
0: 그게 네. 아까 우리 그 단어 stingy 단어가 있습니다. 네. S-T-I-N-G-Y. Stingy하다.
1: Stingy.
0: 네. 근데 stingy라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 frugal하다 단어도 있거든요. Stingy는 아, 아니야. 싫어. 너무 아까워. 안 줘. 이게 stingy인데요. Frugal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잘 아끼는 사람한테 frugal라고 합니다. 좀 똑똑하게.
1: 긍정적인.
0: 네. 쓸 때는 쓰고 그래도 네네. 조금 아끼는 편이면 근데 똑똑해 확실히 이유도 있고 네네. 다른 사람에게 아 그분 일단 뭐 뭐지 그 그래 돈 그렇게 뭐 아껴 써야지라고 생각 줄 수 있는 정도면 frugal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frugal하지 않고 그냥 주기 무조건 싫어요.
1: 진지한 사람.
0: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앞쪽이 더 싫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보기 싫죠.
1: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네.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0: 네.
1: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0: 네.
1: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좀 네.
0: 일단 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1: 아니 지금 이혼 숙녀 캠프 라디오 버전인가요?
0: 우리 너튜브의 롤러맘님 요즘 그 좀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주님도 와 그냥 오늘 질문 시댁 반품 세트 선물 세트인가요? 라고 하는데
1: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밸런스 게임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러지는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0: 네, 너무, 이러지 말라 네. 그리고 절대로 민수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1: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에브리데스타가 찔린 것 같은데요.
0: 아니,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0: 저희 부스타들 뭐 같이 오래 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자, 아주 재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짜증 유발 남편 순위가 있습니다.
0: 왜 또 남편 밸런스 게임이니까.
1: 자, 오케이. 3위는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 편만 드는 남편. 아유, 말 그대로 남의 편이죠, 뭐. 네.
0: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왜 계속 이건 왜 계속 이놈을 해야 되지?
1: 하면 할수록 점점 더.
0: 자, number two, the husband who doesn't lift a finger while his wife is busy shopping and cooking.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안 돕는 남편. 하나도 안 돕는 남편.
1: 맞아요.
0: 네. 이 표현도 lift a finger. lift a finger 이게 손가락 직역하면 손가락을 들다라고 의미인데요. 이 자체도 안 한다.
1: 아.
0: 손가락 하나도 들지도 않다. 그만큼 안 도움 된다 말이죠.
1: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0: 아,
1: 말 하거든요.
0: 그런 표현도 있군요.
1: 비슷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소파와 한몸이 돼서 TV 보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0: 아.
1: 이게 제일 짜증난다고 답했대요.
0: 네.
1: 근데 있잖아요.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혼자 나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열받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열받아요. 열받겠죠. 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신 let's flip it around. Then what makes a great husband during the holidays? 여러분 이건 저거든요. Number three. A husband who steps in and shields his wife from family drama and annoying comments from relatives. 명절의 이상적인 남편 3위는요. 고부 갈등이나 친척을 잔소리 중간에서 딱 차단해주는 남편.
1: 진짜요? 이거 에브리데이 스타라고요?
0: 노력합니다.
1: 그럼 한번 내가 해볼게요.
0: 네.
1: 내가 그냥
0: 네.
1: 이제 시댁 어른이야.
0: 네.
1: 아 이거 국이 좀 짠데.
0: 아 그냥 드시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1: 합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이제 그렇게 말한 분한테는 네. 불화가 막 생기겠죠.
0: 아 그냥 드시죠. 네. 죄송해요.
1: 그거 봐요.
0: 누군지 어느 친척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위는 어떻게 됩니까?
1: 2위는 아내의 친정 방문을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처가 방문 시간도 배려하고 이 양가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공평하게 챙기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혼자들이 명절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양가 방문 일정 조율이래요. 어디 먼저 갈 건지
0: 네.
1: 얼마나 오래 있을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Number one, a husband who helps with everything from cooking to doing the dishes.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해주는 남편. 네, 뭐 이런 말 나오는 남편. I'll take care of the hard stuff. 힘든 건 내가 할게. 너무 자연스럽죠,
1: 맞아요,
0: 여러분.
1: 맞아요,
0: 이 말하는 건 뭐냐?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아, 힘든 거 내가 할게.
1: 네, 저 하루 엄마한테 확인해 보는 걸로.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스스로 네.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뭐 그래도 가끔씩 뭐 핸드폰 볼 때도 있고요. 네. But I think I'm more of the 뭐냐면 여러분 저도 좀 생각이 있거든요. 남 좀 똑똑한 편입니다. 저. 나 뭐 믿기 어렵겠지만. 네.
1: 좀 아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국이 좀 짠데라고 했을 때 반응 있잖아요.
0: 네. 네.
1: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두둥님이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도 혼난다고 하지.
0: 네. 그냥 드시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뭐지 그 장모님이었어요.
1: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그러면 아 두둥님 정확하시네요.
0: 네.
1: 아내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럼 네. 내가 뭐가 돼?
0: 맞네요. 저 뒤를 생각 안 하고 앞에만 보고 가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아, 어쨌든 우리 에브리데이스타는 노력하는
0: 맞아요.
1: 남편이다.
0: 노력이 네. 중요합니다.
1: 자, 옆에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0: 네, 부탁할게요.
1: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0: 자, 그러면 뭐 명절날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내가 할게.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ve got this.
1: I've got this.
0: 네, 뭐 I've got it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할게.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죠. 내가 처리할게. I'll take care of it.
1: I'll take care of it.
0: 내가 그거 할게. 내가 잡을게. Let me get that.
1: Let me get that.
0: 그리고 진짜 아마 이 말 나오면 그냥 모두 행복을 주는 이 멘트. Sit back, I'll do it.
1: Sit back, I'll do it.
0: 아, 쉬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네.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말.
1: 예.
0: 자주 하는 말이라서.
1: 이번 명절에는
0: 네.
1: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0: That's
1: 네.
0: right. 우리 선플라워님이 아내분이 듣고 계십니다. 진실 말을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보 말하지 마. 혹시 듣고 있으면 말하지 마. 알겠지? 자 여러분 땡큐 쏘.

0: much for all your messages.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갑시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 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great prizes we're giving out in EPQ.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0: 김성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네.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지금 약간 꿈 같아요.
0: 꿈 같아요?
2: 네.
0: 일단 뭐 퀴즈는 뭐 영어는 이미 잘 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단 뭐 저희랑 통화해서 뭐 혹시 저랑 통화해서 기분 뭐 이렇게 좋은 겁니까 혹시?
2: 아 맞죠. 민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선배라고 부르니까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1: 꿈속에서 나 만날 우리 민순이.
0: 아 스탑. 네. 아까 너무 남편 공격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거구나. 자 성진님 오늘의 EPQ 도전자 됐는데요. 새 네. 아주 쉬운 문제를 다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2: 네.
0: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Yes. I don't think s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이제 알맞은 답변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He be happy. 자,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he am happy. B, he is happy. C, he are happy. Or D, he be happy. 정답은요?
2: B, he is happy.
0: He is happy.
1: 예.
0: 맞습니다.
1: 1단계 맞추셨고요. 예.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정답은 B.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네, 뭐 he, she, it. i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the coffee coupon.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는데 뭐가 걸려있죠?
1: 네, 2단계 퀴즈에는 치킨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근데 부스타들도요, 같이 문제 듣고 푸셔가지고
0: 네. 네,
1: 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성진님, are you ready for question number two?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0: Here we go. The following question is about relative pronouns.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맞는 문장을 고르주시면 됩니다. A.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자, 이거는 살짝 조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조금 이렇게 단계 이게 난이도를 확 올렸네요. 네. 네. 자 일단 뭐 성진님 좀 이 감이 옵니까?
2: 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자
1: 정답은요?
0: 이거 관계 대명사 이게 문제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일단 which이나 whom이나 who에 이게 문제인데 다시 choice를 세 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A. 네.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B.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o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1: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B 하겠습니다.
0: B인 것 같죠? B인 것 같다라고.
1: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제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0: 일단 자, 언니가 걱정했대요.
1: 예,
0: 네.
1: 아. 민수가 이제 잘 왜
0: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후 하고 훔 발음이 살짝 조금 비슷해서 자 B는 훔 끝에 짜리 M 들어가는 단어고요. C가 네. M 사운드 없는 그냥 후거든요. 우리 성진님 일단 그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고른 거죠?
2: 아, 네, 제가 헷갈렸나 봐요.
0: 아, 맞아, 헷갈렸어요. 봐봐.
1: 정답은요?
0: C.
2: the woman who

0: 너무 빨리 쳤다.
1: 아니 아까 에브리데이 갑자기 훔 하고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0: 네. 아 혹시 제가 잘못 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맞습니다.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이 woman은 사람으로 who를 사용하거든요. Who가 lives에 주어진 셈이죠.
1: 네. 주어?
0: 네. 주어. 네. Sorry. 주어 주인이 아니고 주어인 네. 셈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1: 네. 커피 쿠폰에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이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맞추셨어요.
0: 맞아요. 우리 부사분들 네. 잘하시네요. 민수 잘못이다 라고 딱 보내주네요. 자 성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남았습니다.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1: 예.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예, 있습니다.
0: 지금 느낌은 지금 기분 어때요? 성진님. How do you feel?
2: 이게 정말 예, 꿈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0: 계속 꿈속에 있네요. 네. 네. 자, 꿈 있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집중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성진님. 자, question number 3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문제 맞추면 됩니다.
1: How was your Chuseok holiday?
0: Oh, it was great. I ate a lot and we had a blast. 자, 문제는 이겁니다. What does we had a blast mean? 이 표현 we had a blast 뜻이 무엇입니까? A. We had a terrible time. B. We had a lot of fun. Or C. We had a lot of work. 자, we had a blast. 성진님, 이건 무슨 의미의 표현입니까? A, B, C. 정답은요?
2: 정답은 B, we had a lot of fun. 와,
0: 살짝 뒤끝에 목소리 we had a lot of fun. 조금 살짝 좀 쉐이킹 들렸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2: 한 97% 정도?
0: 와, 97%? 뭐, 그 전은 뭐 그냥 무조건 네. 네, 이거 맞다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성진이. Congratulations. 네. 역시.
2: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We had a blast. 여기서 a blast라고 하면 너무 재밌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 expression이거든요. 자, 성진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congratulations.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꿈 같은 지금 방송 같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성진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뭐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임 선배님 포함한 모든 올스타 제작진분들 그리고 올스타 시청하고 계시는 올스타 여러분들 전부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말도 너무 예쁘게 네.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진님
3: All 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Element. Hey, Juliet.

0: right? But then I was an adult. I'm thinking, wait, if the slipper fits just right, why would it slip off?
1: That's true. It was done on purpose.
0: 이게 신발이 딱 맞으면 왜 벗겨졌지?
1: 여시였어요.
0: 어머! 어머, 차밍 오빠!
1: 이거 잠깐, 여기 놨다 놓아야지. 어머, 어쩌지? Yeah. 근데 이게 신데렐라 이 작품이 좀 약간 좀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대요.
0: 진짜요?
1: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디즈땡이 이제 좀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다시 애니메이션 필름이 다시 이렇게 르네상스가 좀 시작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0: Oh, okay. Yeah. So this kind of like started up, right? Revved up the engine for them. Nice. Yeah, so a classic, I'm sure everybody knows this story.
1: Yes.
0: But today for All Star Theater Presents, we're going to put our little twist on it, right? A medley of sorts of some scenes, different scenes from the film Cinderella. So shall we?
1: All right.
0: Cue.
1: Action. 새엄마의 계략 때문에 무도회에 갈 수 없게 된 신데렐라. 하지만 새들과 생쥐 친구들이 만들어준 beautiful 아름다운 드레스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긴다. 한편 새엄마와 의붓언니 드리셀라는 한껏 차려입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2: Now remember, when you're presented to His Highness, 왕자님께 인사드릴 때는 be sure.
1: 그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가 현관 계단을 쪼르르 내려온다.
3: Mother, wait! Isn't this dress lovely? Do you like it? Do you think it will do?
1: 저 이 정도면 무도회에 갈 수 있을까요?

0: 이게 뭐야, 신데렐라. Mom, she can't. You can't let her go to the ball.
1: 잠깐만 있어보렴. 우리 약속했잖니? 그렇지, 신데렐라. And I never go back on my word. How very clever. 정말 영리하게 준비했구나.
2: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드레스와 목걸이를 천천히 살펴본다.
1: These beads, 이 구슬 목걸이 드레스에 딱 포인트를 주는구나. They just give it the right touch. Don't you think so, Drizella?
3: 그런데 사실 신데렐라가 하고 있던 목걸이는 생쥐 친구들이 드리젤라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0: No, I don't think... Oh, Cinderella, why you little thief? 그거 내 목걸이잖아, 당장 내놔!
3: She yanks it off Cinderella's neck.
0: Oh, no! Oh, and look, that's my sash!
4: 이 허리띠도 내 거잖아,
0: she's wearing my sash!
3: Drizella는 드레스에 달린 리본과 허리띠까지 잡아뜯는다.
0: Oh, Drizella, please, no! 이리 내놔, 이것도 내 거야!
3: She leaves Cinderella's dress in tatters.
1: My dear daughters, that's quite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Hurry along. I won't have you upsetting yourselves. Good night, Cinderella.

0: 드레스는 모두 망가지고 결국 무도회에도 가지 못하게 된 신데렐라. 정원에 홀로 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1: I can't believe in anything anymore. There's nothing left to believe in.
0: 그 순간 반짝이는 빛과 함께 신비로운 여인이 신데렐라 앞에 나타난다.
2: Oh, now you don't really mean that. 아, 정말 그런 뜻으로 할 말 아니겠지. If you truly lost all your faith, I wouldn't be here.
1: Who are you?
2: Why, I'm here to help you, of course. Now, darling, dry those tears. 자, 이제 눈물 좀 닦으렴. You can't go to the ball looking like that.
1: The ball? Oh, but I couldn't possibly go now.
0: 전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2: Of course you can.
1: How?
2: Well, we'll need a little magic. 약간의 마법이 필요하겠구나. And we'll have to hurry. Even these miracles take a little time. 기적도 시간이 조금은 걸리거든.
1: You said miracles?
2: Exactly. Now, where did I put that magic wand? 내 마법 지팡이를 어디다 뒀더라?
1: A magic wand?
2: That's strange. 분명 항상 여기 넣어두던데. I can always keep it right here.
1: Wait, are you my fairy godmother? 혹시 제 요정 할머니세요?
2: Of course, dear.
1: My actual fairy godmother?
2: The one and only. Oh. Now, let's see. First, we need a pumpkin.
1: A pumpkin?
2: Trust me. Now, for the magic words. 뭐였더라? 아! 살라가둘라 매치카불라 비비디바비디부!
0: 호박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마차로 변한다.
1: Oh, it's a carriage!
2: Not bad, huh? But a carriage needs horses.
1: And where are we supposed to find horses?
0: 근데 말은 어디서 구하나요?
2: Well, we improvise. 없으면 만들어야지. 어, 생쥐맨 말이면 충분해. A few mice will do. 자, 비비디바비디부!
1: The mice magically turn into horses. This is unbelievable.
2: We're almost ready.
1: Almost? Wait, but what about my dress?
2: Oh, right, the dress.
1: Kind of important.
2: Yes, yes, the details. Now, let's see. Your size, the color of your eyes.
1: Ooh. Should I be worried?
2: Oh, not at all. 심플하면서도 살짝 과감하게, just a little daring.
1: I like the sound of that. 벌써 마음에 드는데요.
2: 어, 그럼 나한테 맡기렴. Then leave it to me. Bibbidi bobbidi bibbidi bobbidi boo!
0: In an instant, Cinderella's torn dress transforms into a beautiful ball gown.
1: Oh, it's so beautiful.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look! Glass slippers! This feels like a dream, a wonderful dream come true.
2: Oh, yes, my child. But like all dreams, this one can't last forever, you know. 모든 꿈이 그렇듯 이것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단다.
1: What do you mean?
2: You only have until midnight. 자정까지만 가능해.
1: Midnight?
2: On the stroke of 12, the spell will be broken. 12시 종이 울리는 순간 마법은 풀릴 거야. Everything will return to the way it was before.
1: I understand, and honestly, this is already more than I ever hoped for.
2: Then go. Have a wonderful time.
1: Thank you. Really, thank you so much.
2: Bless you, my child.
0: And scene. Cinderella.
3: 아, 재밌었다.
0: 근데 진짜 네. 이런 fairy godmother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 맞아요.
0: Yeah.
3: I was on the verge of going from fairy godmother to leprechaun.
0: 맞아요, 맞아요.
3: 살짝 leprechaun으로 yeah. 넘어갈. 네.
0: Yeah.
3: Hey, my lucky charms. 막 이렇게 막 할 뻔했는데
0: Me too.
3: 꼭 참았습니다.
0: Yeah, 1인 2역 힘듭니다.
3: 네.
0: Yeah.
3: 와,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캐릭터 몇 명이었어요?
0: One, two,
3: 뭐 narration까지 포함하면
0: yeah, 맞아요, yeah.
3: the three sisters, the wow. mother, Cinderella, Right?
0: Yeah.
3: And the fairy godmother?
0: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TV 필요 없어요. 그냥 저랑 민수만 있으면 돼요.
3: 맞습니다.
0: 추석 연휴 내내.
3: 네.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3: Yes, please.
0: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go back on my word.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3: 맞아요.
0: 내 단어를 뒤로 가지 않는다?
3: 느낌이
0: 오는데요. 나는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3: 네. I don't go back on my word. 그 아까 evil stepmother. Right? 새 엄마가 이 말했잖아요. 신데렐라한테.
0: Yeah. So if you go back on something, 뭔가 이렇게 약속이나 뭐 한 말을 번복하다, 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3: 네.
0: So yeah, you could go back on a promise. Mm-hmm. Another example is you can trust her. She never goes back on her word.
3: 믿을만하다.
0: 맞아요. 믿을만합니다. 좀 비슷한 표현 또 어떤 게 있죠?
3: Well, you could also say I keep my word. 나는 뭐 약속을 지킨다.
0: 맞습니다.
3: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아니면 I stick to my word.
3: 맞아요.
0: Yeah.
3: Stick to 하면 거기에 붙는다 그 말이잖아요.
0: 그죠? 그 정도로 잘 지킨다는 뜻이죠?
3: 맞습니다.
0: All right. The next one is 이 그 새엄마가 네. 이렇게 막 그 신데렐라 이렇게 목걸이를 보면서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나는 비꼬듯이 말했거든요.
3: 네.
0: So when something is just the right touch. 여기서 터치는 만지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3: 직역하면 만지다라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0: 이게 뭔가 이게 있어서 더 보기 좋다. 더 멋있다.
3: 네.
0: 여기서 터치는 뭔가 좀 디테일, 뭔가 포인트 이런 뜻이라서 if I say, oh, that's a nice touch.
3: Yeah.
0: Yeah.
3: It's like your own personal kind of like, you know, 나머지 그거 이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During the holidays, there are places that feel livelier than usual. Warmth flows through every passing word, and with the scent of freshly pan-fried jeon, ripe seasoned fruits, and stacked gift sets, walking through market alleys makes you naturally think, ah, Chuseok is here. And while we prepare for the holiday with our families, there are those spending the busiest Chuseok of all, the merchants who look after our markets.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to discuss the festive scenes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the spirit with which merchants are welcoming local citizens. 누구보다 바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인데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권택준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에는 어떤 명절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시장 상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상인연합회 수석 부회장 겸 부산시 상인연합회 회장 권택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today is Chuseok. So how are you spending the holiday weekend? 네, 오늘이 바로 추석입니다. Happy Chuseok. 회장님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1: 네, 보통 전통시장의 경우 명절 전 1개월 전부터 명절 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특히 임박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일반 잡화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요. 부산시 약 200여 개의 전통시장 중 해운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상품권 행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시민들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장을 둘러보고 명절 맞이 현수막 게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2: So he explains that traditional markets typically begin preparing about a month ahead of the holiday. As Chuseok draws near, they ran the Onnuri gift certificate refund events covering agricultural

0: livestock, marine products, and general goods. And with numerous events hosted by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he has been just busy visiting member markets among Busan's roughly 200 traditional markets to inspect whether gift certificate events run smoothly, ensure citizens face no inconveniences, and verify that holiday banners are properly hung. Well, ahead of Chuseok, what was the atmosphere been like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this year? 이번 추석을 앞둔 부산의 전통시장 올해 분위기는 어땠나요?
1: 올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기대와 걱정을 함께 안고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경기와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석을 맞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 알뜰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면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물가도 부담이 되다 보니 필요한 만큼 나누어 구매하는 등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달라진 장보기 모습에는 요즘 또 가게의 고민과 또 생활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ading into Chuseok this year, traditional markets prepared for the holiday, balancing both anticipation and concern. While the economy and consumer sentiment have not fully recovered, merchants have regained energy as shoppers gradually increase for the holiday. And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e shoppers and most actually noticeable trend is consumers carefully comparing prices and shopping frugally for essential items. Rather than purchasing large quantities all at once as in the past, smaller household sizes and inflation pressures have shifted purchasing habits toward buying only what is needed in divided portions. Well, no matter how much times change, there is a distinct flavor and fun of Chuseok that you can only experience at traditional markets, I would say.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unique charm of our traditional markets?
2: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석의 맛과 재미가 있잖아요. 전통시장만의 매력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전통시장의 추석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보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명절에 정을 나누는 장소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펼쳐지는 상인과 손님이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 흥정, 곳곳에서 느껴지는 명절 특유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0: 네.
1: 또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전을 부치고 생선과 고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명절 풍경이라 생각하고 전통시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정겨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럼요. 이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이 사이의 정까지 함께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So, Chuseok at traditional markets is not merely about buying and selling goods, but it is a place where people meet and share holiday warmth. Visitors can experience warm exchanges between merchants and customers, lively bargaining, and the vivid holiday atmosphere flowing through the alleys. He adds that seeing merchants pan fry jeon and prepare fresh fish and meat right before the holiday is a quintessential holiday scene in itself. Seeing, touching, and smelling the goods in person and conversing with merchants while shopping offers a heartfelt, warm experience that stands in stark contrast to online grocery shopping. And the holidays must be the busiest yet most vibrant time of the year for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So how did merchants across Busan's traditional markets prepare for this Chuseok?
2: 이 명절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부산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1: 예, 무엇보다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0: 네.

0: 각자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고객들이 선택하기 편하도록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매장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단골 손님을 위한 정과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오랫동안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놓거나 소량의 덤을 얹어드리는 등 시장 특유의 따뜻한 인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오래도록 시장을 찾게 만드는 힘은 결국 상품을 넘어선 신뢰와 또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above all, merchants devoted great care to preparing fresh, high-quality holiday items so customers could shop with trust and confidence. Each shop prepared wholeheartedly by securing needed supplies in advance and displaying them neatly for easy browsing. He highlights that heartfelt service for regular customers remain essential. Beyond preparing top quality goods for long-time shoppers, merchants keep market hospitality alive by setting aside requested items in advance and adding a little extra free bonus items to express their warm gratitud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 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Now, these days, many younger people and foreign tourists are visiting traditional markets for the first time. So could you share some tips on how they can enjoy Busan's traditional markets even more? 네, 부산에 요즘엔 또 이 전통시장을 처음 찾아보는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죠. 부산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0: 예, 요즘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음식과 문화, 사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전통시장을 재미있게 즐기려면 우선 시장 먹거리를 하나씩 맛보면서 시장을 걸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떡볶이, 전, 어묵, 족발 같은 친숙한 먹거리부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까지 직접 맛보면 시장의 재미를 훨씬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이 시장의 맛을 따라 걷다 보면 부산의 일상과 문화도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So he views traditional markets as evolving into spaces where younger generations and foreign visitors can directly experience local food, culture, and people rather than just places to shop. And to really enjoy the markets, he recommends strolling through the alleys while tasting market street foods one by one, noting that sampling familiar favorites like 떡볶이, 전, 어묵, and 족발, as well as distinctive regional specialties, lets visitors feel the authentic charm and fun of the market. Then do you have your own personal tip for the best way to explore a market? 그럼 시장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 하는 회장님만의 팁도 있을까요?
0: 예, 제가 시장을 다닐 때는 먼저 시장 입구부터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1: 네.
0: 바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먼저 보시고 어느 점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1: 네.
0: 또 하나는 한 곳에서 사지 말고 여러 점포를 조금씩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조금 천천히 둘러볼수록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또 기다리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So he recommends taking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entire market starting from the entrance. And rather than buying items right away, he advises taking in the overall market atmosphere first, noticing which stalls draw crowds and speaking directly with the merchants whenever possible. Also, instead of buying everything in one spot, he suggests browsing multiple shops to experience the genuine fun of discovering items you really like. Now, representing the merchants of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you hear the voices on the ground most closely. As consumption patterns and market environment shift rapidly, Busan merchants must be embracing new initiatives. So, what notable positive changes or fresh movements have you witnessed on site?
2: 부산 전통시장과 상점과 상인들을 대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실 텐데요. 최근

0: 소비 방식과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산의 상인들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이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기다리는 장사에서 찾아가는 장소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상인들도 SNS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상품을 미리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홍보하는 등 고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젊은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 먹거리와 소포장 상품, 젊은 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준비하는 점포도 눈에 띄게 결제 방식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현금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려고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군요.
2: So he notes that the most striking change on the ground is merchants gradually shifting from passively waiting for business to actively reaching out now. Merchants are making strong efforts to communicate with consumers and customers using social media and online channels, promoting products in advance through photos and videos. And with the influx of younger shoppers, more stalls are curating street foods, small portion packaged goods, and items tailored to youthful taste, while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are adopting cashless payment options such as credit cards and mobile pay. And what support or policy backing is needed for Busan's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continue growing in the future?
0: 네, 부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예,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1: 전통시장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0: 네.
1: 첫째, 상인들의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인력 자원이 필요하고요.
0: 네.
1: 둘째는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와 배송 매니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셋째로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등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쉽게 찾아오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시장의 경쟁력은 시설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머무는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 So he emphasizes that for traditional markets to continue thriving as centers of the local economy, policies must go beyond mere facility upgrades and focus on market making markets places people return to. Highlighting key priorities, he outlines three essential areas: practical educational and staffing support to assist merchants with business management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other he mentioned is a stable ongoing deployment of essential personnel such as market managers and delivery managers. And lastly, continuously improvements, improving to customer amenities, including parking, restrooms, and safety facilities as well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hoppers can easily visit and comfortably spend tim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Now, looking ahead, what kind of organization do you envision building for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0: 네, 앞으로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1: 제가 가장 만들고 싶은 연합회는 회원 시장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합회입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연합회, 변화하는 시장을 이끄는 연합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연합회로 만들고 싶고요. 연합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상인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장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0: 네.
1: 그리고 온라인 소비, 디지털 경제, SNS 홍보, 배송 서비스

0: 등 소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인도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 연합회가 상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above all, he wants to build an association that provides practical help to member markets and merchants, one that unites merchant voices, leads evolving markets, and earns the love of citizens. He emphasizes the association's role as a first to listen to field voices and serve as a solid bridge between merchants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while strengthening inner market exchanges and cooperation. Also, he aims to improve market environments so merchants can adapt swiftly to modern shifts like online shopping, digital commerce, and social media promotion and delivery services, ultimately creating markets that draw younger crowds and foreign visitors. He aspires for the association to serve as a strong shield for merchants and an organization that fosters trustworthy traditional markets for local citizens. And for our traditional markets to keep thriving, citizen interest is just as vital as the merchant's hard work. So what would you like to ask of Busan citizens?
2: 전통시장에 계속해서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0: 무엇보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부산의 삶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땅과 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도 편리하지만 전통시장에 오시면 좋은 물건을 고르고 덤도 받고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음식도 준비하고 시장의 활기찬 모습도 구경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시장의 정과 문화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도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친절한 시장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넉넉한 명절의 전까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부산 전통시장의 가장 큰 힘입니다.
2: 네, 시민의 한 번의 방문이 또 지역 상권과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Now he said he hopes Busan citizens will visit nearby traditional markets just once more, noting that these markets have long preserved Busan's life, history, and the sweat and warmth of our neighbors. While large markets and online shopping are convenient, coming to a traditional market allows shoppers to pick great items, receive extra, and feel genuine local hospitality. Especially this Chuseok, he encourages families to visit together to prepare holiday food, take in the lively market atmosphere, and show children the warmth and culture of our traditional markets. He pledges that Busan's markets will continue transforming into cleaner, safer, and friendlier spaces to repay citizen support, invite everyone to shop, enjoy delicious food, and share generous holiday warmth at a nearby market this Chuseok, as citizens' care and love remain their greatest strength. Now, let's share a message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merchants who are looking after our markets this Chuseok.
2: 네, 오늘도 추석을 맞아서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0: 사랑하는 부산의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시장을 지키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누구보다 바쁘게 시장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이번 명절에는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라도 힘든 마음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시장을 찾는 고객 한 분 한 분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인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부산 상인연합회도 상인연합회

0: 여러분의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하고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부산의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1: So addressing his fellow Busan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he acknowledges their immense hard work in holding down the markets through difficult conditions this past year, recognizing that they are busier than anyone preparing for Chuseok, and he sincerely wishes their sweat and dedication will yield abundant rewards this holiday. He encourages them to set aside heavy burdens, even briefly, to spend a warm holiday with family while continuing to share generous hospitality with gratitude for every visiting customer, promising that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will always stand beside them on the ground to foster better business environments and restore market vitality. He cheers them on, stressing that when traditional markets strive and really thrive, Busan's local economy thrives as well. Wishing that smiles bloom on merchants' faces and their homes are filled with health and happiness this Chuseok, he concludes with deep gratitude and support for all their efforts. And lastly, as today is Chuseok, could you share your warm holiday wishes and festive greeting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풍성한 한가위 덕담과 함께 명절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예,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지켜온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당일만큼은 모든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상인연합회는 상인 여러분과 함께 더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추석 보내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So he is wishing everyone an abundant hangawi, which he extends just heartfelt gratitude and encouragement to th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who have steadfastly tended their livelihoods through challenging conditions this year. He hopes that on Chuseok Day itself, they can set aside all worries, share delicious food with family, and enjoy a holiday filled with laughter and happiness. He is inviting everyone to have a bountiful Chuseok with hearts as generous as the full moon, and he wishes good health and happiness to all Busan citizens and beloved market merchants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won Taek-jun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Merchant Associ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권 택준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No Brain with 넌 내게 반했어.

0: And now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News Inside. And as always,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boh.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During the final week of each month, we look ahead to some of the major events and festivals coming to Busan. And as autumn settles in, what can residents and visitors look forward to in October? 네, 매달 마지막 주인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미리 만나보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엔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1: 네, 먼저 부산을 대표한 음악 축제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사상구 사상 삼락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0: 열리는데요. 올해는 국내외 99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영국의 게러지 록밴드 리버틴즈와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어벤지드 세븐폴드 그리고 메가데스가 함께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송골매와 잔나비, 한로로, 장범준, 브로콜리 너마저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도 부산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1: 오, 그렇군요. 서로 다른 세대와 또 음악 취향의 한 공간에서 만나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2: So let's begin with one of the city's biggest music events, the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It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2nd through the 4th at Samnak Ecological Park in Sasang District, featuring 99 acts from Korea and abroad. This year's headline include British garage rock band The Libertines and American heavy metal bands Avenged Sevenfold and Megadeth. And leading Korean artists will also perform including 잔나비 and 송골매, 한로도 and also 장범준 as well. So really, it's going to be exciting. And I would say it's an impressive lineup. So what arrangements are being made to make the festival more convenient for visitors?
1: 라인업이 정말 화려한데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준비도 한층 강화됐다고요?
0: 네, 올해는 특히 해외 관람객 맞이에 공을 들였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입장권과 부산 관광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공연장을 오가는 왕복 셔틀버스도 운영됩니다. 현장 안내도 편리해졌는데요. 카카오맵으로 행사장 주요 시설은 물론 사상구의 인근 맛집 골목 식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고 지정 식당에서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organizers have placed a particular focus on international visitors this year. Festival tickets are being offered together with Busan travel packages through global booking platform, while round-trip shuttle buses will connect the venue with Gimae International Airport and Busan Station. Visitors can also use Kakao Map to find facilities at the festival grounds, as well as nearby restaurants in Sasang District. Discounts will be available at selected restaurants, so you can definitely check that out. And there will also be performances that people can enjoy without a festival ticket. So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ose?
1: 네, 입장권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고요?
0: 네, 바로 히든 스테이지라는 무대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인 밴드를 발굴하는 경영 루키즈 온 더 브락이 펼쳐집니다. 선발된 상위 10개 팀이 토요일과 일요일 본선 경연을 벌이고 11위부터 15위 팀은 금요일에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총 상금은 1,500만 원이고 1위부터 3위까지는 내년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고 1, 2위 팀은 해외 공연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오, 그렇군요. 신인들에게는 또 관객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다음 무대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2: So they will be taking place on the hidden stage actually, which will host a competition for emerging bands called Rookies on the Boo Rock. And the top 10 acts will compete in the finals on Saturday and Sunday, while those ranked 11th through 15th will give special performances on Friday. The competition offers 15 million won in total prize money, and the top 3 acts will be invited to perform at next year's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while the first and second place winners will also receive opportunities to perform overseas. Well, the next event takes us into Busan's history. So what festival will you introduce?
1: 네, 다음으로는 부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축제라고요.
0: 네, 이번엔 동래구로 가보겠습니다. 제32회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동래읍성지 북문광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의미가 더 큰데요. 동래부사 행차 길놀이와 동래 새가닥 줄다리기, 동래성 전투 재현 뮤지컬 등 대표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두 57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 부사의 항전을 그린 뮤지컬 외로운 성은 올해 무대를 더욱 넓히고 북문 성곽의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아트를 더해 한층 생생해졌습니다. 외로운 성은 축제 기간 낮과 밤에 걸쳐 모두 5차례 공연되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국어 자막도 제공됩니다.
2: 그렇군요. So the 32nd 동래 읍성 History Festival will be held from October 16th through the 18th, mainly around the fortress's North Gate Square. And the festival has been selected as a government-designated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 and will feature 57 programs. Highlights include a parade recreating the procession of 동래 magistrate, a traditional three-strand tug-of-war, and a musical reenacting the Battle of Dongnae Fortress. Now, it will be performed 5 times during the festival with multilingual subtitles available. Now, this year's festival will also feature 9 new programs. So, what are some of the highlights?
1: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9개나 된다고요?
0: 네, 이야기할

0: 허니가 옛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월야 계단 공포 체험과 사주 타로 체험, 야외 방탈출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체험하고 받은 엽전으로 전통놀이 도구를 살수 있는 동래읍성 만물상회도 운영됩니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잔치국수와 도토리묵, 그리고 동래의 명물인 동래파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회용기를 쓰고 포장지 대신 쫀득이나 뻥튀기처럼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담아 친환경 축제로 꾸며진 점도 특징입니다.
1: 신기한데요. So they include a moonlit ghost store experience, fortune telling and tarot reading, and an outdoor escape game. And visitors can also earn traditional coins through activities and use them to purchase folk game items at the 동래읍성 General Store. Local residents will serve dishes including banquet noodles, jelly, and 동네 signature green onion pancake, of course, 동네 파전. And organizers are also reducing waste by using reusable tableware, and for dishes, some dishes, edible containers made from snacks will be used as well. And our final event celebrates one of Busan's best known comfort foods, as we know, 돼지국밥. So what is planned?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행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소울푸드죠. 돼지국밥과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이번에는 돼지국밥으로 한번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1: 네.
0: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여는 부산 돼지국밥 대전인데요. 부산 최고의 돼지국밥집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행사입니다. 지난 8월 시민 추천을 받아 부산을 대표하는 국밥집 20곳이 선정됐고요. 이제 이 가운데 상위 10곳과 최고의 국밥집 3곳을 가리는 투표가 남았습니다.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해당 국밥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에 한 표를 던지면서 부산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1: 네, absolutely. So the City of Busan and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are holding the first Busan 돼지국밥 competition, giving the public a chance to choose the city's best pork and rice soup restaurant. Based on public recommendations submitted in August, 20 restaurants have been selected to represent Busan. Voting to determine the top 10 and the final 3 will run from September 28th through October 14th. People can vote by visiting the participating restaurants or through Kakao Map, offering another reason to explore different neighborhoods across the city. And after the voting closes, visitors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sample dishes from participating restaurants. So what can they expect? 투표가 끝난 뒤에는 여러 국밥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고요?
0: 네,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남구 문현금융단지 BIFC2에서 국밥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국밥 판매 부스가 운영돼 여러 국밥집의 맛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셰프들의 쿠킹쇼도 펼쳐집니다. 하이라이트는 17일 열리는 국밥 어워즈인데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돼지국밥집 3곳이 발표되고 부산 돼지국밥 명예 시민상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비짓 부산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꼭 가봐야겠습니다. So a 3-day 국밥 showcase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16th through the 18th at Munhyun Financial District. Visitors will be able to sample dishes from several restaurants in one location and watch live cooking demonstrations by chefs. The main event will be the Gukbap Awards on October 17th, when this year's top 3 restaurants will be announced. And the program will also include the Busan Dejugukbap Honorary Citizen Award. And more details are available through the Visit Busan website and its official Instagram account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our reporter,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From the heart of Busan to the pulse of the world, Global City, Local Voices, this is Busan Worldwide.
1: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Listeners, autumn, and especially Chuseok, is traditionally a season of harvest, right? A time to gather the results of everything we have worked for throughout the year. So maybe this is also a good time to look back on the journey you have taken so far. 추석이 있는 가을은 한 해 동안 가꾼 것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내왔는지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Your achievements do not have to be big or visible. Simply staying the course, refusing to give up, or offering someone a small act of kindness can all be meaningful accomplishments, even if you did not recognize them at the time. And this Chuseok, I hope you can say you've worked hard this year, both to yourself and also to the people you care about. Listeners, enjoy the Chuseok holiday, and Busan Worldwide will be back in the studio next Monday, wishing you and your loved ones a happy and healthy Chuseok.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And listeners, we'll be back on Monday. Final song is by Galantis and Throttle with Tell Me You Love Me. Bye-bye.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My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0: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ongsang.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11:00 o'clock.

0: All right, welcome to Newsfeed. This is where we take a moment to catch up on what's happening in Busan and beyond. So, first up, no tricks on the Chuseok table. Yes, the Busan Coast Guard is stepping up inspections ahead of Chuseok to crack down on seafood smuggling and illegal distribution. This was not even on my radar, pun not intended. So special inspection teams will focus on false or missing country of origin labels, especially for seafood commonly used for traditional holiday meals and ancestral rites. They will also check for the sale of unsafe or non-compliant food products, as well as practices such as hoarding and other activities that could disrupt the seafood distribution market. The Busan Coast Guard says the goal is to protect the food safety and keep seafood distribution fair during the holiday season. And, you know, I love this. It's all about trust. Like, Chuseok tables are all about trust and ancestral rights and, you know, the quality of the harvest and the work that's gone into the harvest. So knowing where our food comes from is very important, and it's good to know that someone's sticking up for our seafood. All right, up next. No delays this Chuseok. So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the health ministry was checking how well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could move emergency patients to hospitals without delays. Now, of course, we are in the middle of Chuseok right now, but this has been going on since September 21st. So a senior ministry official did visit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n the 21st to review the region's emergency transfer system. The updated guidelines now spell out which hospitals can handle specific illnesses and situations, while also setting clearer rules for transfers and hospital acceptance. Busan's system includes special procedures for acute poisoning cases and trauma patients, while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have also agreed to cooperate more closely and share emergency medical resources when needed. The government plans to begin checking how the new guidelines work in practice from October, and also plans to expand the number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res nationwide from 44 to 53. And of course, in an emergency, every minute matters. So the goal here is simple: just fewer delays, clearer decisions, getting patients to the right hospital as quickly as possible. What I would say is, if you are looking for a clinic, there are apps out there that you can download for free that will show you the hospitals that are open, especially throughout the holidays. And I hope that you have a healthy and happy Chuseok. All right, finally, a warmer Chuseok in Busan. The Korea Exchange is giving a little extra support to older residents in Busan this Chuseok. So the exchange donated 30 million won to help vulnerable seniors in the city through five social welfare centres in Busan. Around 740 people received special holiday meals, health supplements and other gifts as well. And employees also visited the Namgu Senior Welfare Centre to personally pack and hand out the gifts. So the Korea Exchange says it plans to continue supporting people in need and expand its community outreach efforts as well. Of course, Chuseok, all about sharing, all about gratitude, all abo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sometimes even a small gift can make the holiday feel a lot warmer, although the weather itself is pretty nice. But, you know what we mean. Anyway, that's all for today's newsfeed. I hope that has been informative for you. And I wonder how many times I said Chuseok in those past 6 minutes. All right, up next, it's time for On The Mic.
1: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숨가쁘게 굴러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 과감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삶의 큰 축인 직장을 내려놓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그 용기를 내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김은지님을 모셨습니다. 은지씨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김은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은지씨.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저는 리조트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했고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객실 내부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의 재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재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아마 마음속으로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은 수백 번도 더 하셨을 텐데요.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계기가 있었나요?
2: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고 또 회사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직무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지금 아니면 또 새로운 걸 시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퇴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 날 회사 문을 딱 나섰을 때 기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의 기분은 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2: 퇴사를 하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 회사를 나서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엄청 묘하더라고요. 특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또 상사분들 중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어서 그분들이랑 헤어진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그동안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다면 지금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한결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1: 이제 퇴사 후 온전히 나만의 24시간이 생겼는데 요즘 가장 즐기고 있는 소소한 일탈이나 새롭게 시작한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우선 퇴사 이후에 가장 좋은 점은 평일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출근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탈이라기보다는 이런 소소한 자유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네요. 이번에 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은지 씨가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짧은 영어 슬로건이 있다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엄청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Just do it. 생각이 많을 땐 그냥 질러보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덩달아 제 마음까지 뭔가 모르게 한결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퇴사가 결코 끝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멋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은지 씨의 모든 여정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반갑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today's show. Day two of the Chuseok holidays. I do hope you're spending some lovely, memorable moments with your family and your loved ones. And most importantly, eating a lot of good food. You know, for those listening on the radio, obviously, you know, it's not like 4D radio, so you can't smell me. 근데 저희 이번에 음식을 좀 많이 했다기보다 많이 시켰거든요. 진짜 오늘 배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배달로 했습니다. 네. Because I think it's one of our family traditions. 저희 이게 가족 전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Because my family's not that big. On my side anyway. 저희 가족, 저 와이프 가족 쪽에는 huge family. So they do all the traditional, you know, 추석, 뭐 설날, 명절 stuff, right? I mentioned on air to our booster, our listeners, that 우리 그 장모님 쪽에는요, 그 뭐지, 그 만두피 만드는 그 기계, 까지 집에 있고 만두 안에 들어가는 그 filling이라고 하죠. 음식에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뭐 크림이나 뭐 stuffing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 뭐 꽉 찬 뭐 뭐를 fil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만두 filling도 직접 다 만들고 이제 그 진짜 공장 같아요. 네, 만두 소. 아, 만두 filling이 만두 소구나. 네, 그 만두 피도 직접 만들고 만두 소도 직접 만들고 이제 저는 그 공장 직원으로 하는 거, 직원 하는 거잖아요. 그 만두 피 갖고 소 넣고 막 이렇게 그 끝에 막 이렇게 찝고 뭐지 뭐 튀기든지 뭐 찌든지 일단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but on my back to my family side because it's like me and my parents. 저희 동생도 있긴 있는데 서울에 있거든요. He's in Seoul. 이번에 안 내려왔어요. 성호 좀 그렇다. 아니 좀 바쁘다고 했거든요. 네, 막 자기 소울 라이프 있다고 해서 이번 추석 때 안 내려오는데 설날 내려오.

as you know, right, 부사들은 뭐 재즈도 자주 듣고 K-pop도 자주 듣고. So first song that I brought is actually a K-pop song. It's from K-pop artist Dio. Dio도 요즘 잘 나가죠? 네, Dio. Yes, 좀 유명한 분 갖고 왔다. 이거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야. So Dio song. And 좀 아주 좀 위로되는 곡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title is 괜찮아도 괜찮아. So 이거 영어로 직역하면 it's okay if it's okay.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도 괜찮아. If it's okay, it's okay. So the reason why I brought this song. So once you step away from the front door of, let's say, your 고향, 고향집, 이 본가라고 하죠, right? Your hometown. And you get home. And you kind of take that time to step away a little bit. You need to kind of, you need emotional first aid first. 이 first aid가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뭐죠? 한국말 있는데. 그 빨간 통에 있는 약. 비상약통. 비상약통이라고 뭐지? 그 translate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요. First aid kit라고 합니다. So, if you have the time to step away a little bit, you need some emotional first aid to recover from, I like to call this annual holiday cross-examination. 이거를 어떻게, 뭐지, 그 한국말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명절 청문회라고 합시다. 명절 청문회, right? So, picture this. I know everybody has gone through this. You sit down, after some good food. 음식 먹을 동안, 근데 다들 그건 예의 지키는 것 같아요. The etiquette is, while you're eating the good 명절 food, right? While you're eating the good 추석 food, 그때는 좀 뭐 질문이 금지인 것 같습니다. Okay? Like, you're not allowed. 아, 응급처치라고 하네요. First aid kit가요. 네. First aid kit is 응급처치. But when you're eating food, it seems like 국룰, right? Given rule is you don't bring up some serious discussions over the meal. 그냥 다들 맛있게 밥을 먹기 딱 그 시간 정해질 거예요. It's after the food. 그 post-dinner dessert, post-dinner fruit. 과일로 많이 먹잖아요. 네. During that post-dinner fruit, an older relative immediately hits you with the heavy, heavy questions. 뭐, 그래, 뭐, 대리는 언제 다냐? 뭐 이런 질문이야. Or 뭐 언제 뭐지 진급하냐, right? 네. 언제 뭐 부장 달 거냐? 뭐 언제 뭐 달 거냐? 네. 근데 부장님 근데 진짜 요즘도 그런 거 물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뭐 대리 되는 그런 직장을 안 가져봐서 그냥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장님.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그 청약 그거 넣어봤냐, 네 뭐 이제 집 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넣어봤냐, 뭐 돈 얼마 모았냐, 네 뭐 사귀는 사람 있어, 뭐 연애해, 네 뭐 연애 일단 오케이 연애 퀘스천은 일단 통과 받았다, 네 뭐 청약 같은 거 걱정 안 해줘요? 안 해주나? 네. 조금 해준대요. 우리 저 미디 피디님이 딱 그때쯤이니까 이제 아주 공격적인 질문 받을 쯤이니까. So, during this time, 우리 피디님, 미디 피디님이 그 스마트워치 있으면 이 혈압 올라간다고 삥삥 뜨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So, your blood pressure starts spiking. And you want to 진짜 과일 먹고 있는데 그 상 그냥 이렇게 이거 뭐래? You want to flip the table on them, right? Because it's so stressful.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그냥 상상만 하잖아요. Instead, 여러분, do this. Do yourself a favor. Put on some noise-canceling earbuds. 뭐 진짜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조금 눈치 좀 가지면서 이런 질문 물어보네요. 잠시만요. 저 방에 뭐 있는데 가서 일단 뭐 헤드폰 네, 끼고요. Turn on this song. 뭐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 잘 듣고요. 네. Dio's 괜찮아도 괜찮아. A little bit about the song. It's a very calm acoustic guitar song. It's very warm. And the very calming vocals of Dio, they act like this kind of 완전 저희 이 스트레스, 이 뭐라 그러지? Nervous system의 reset을 하는 것 같아요. Nervous system이 그거잖아요. 저희 몸에 이 뭐야? 그 nerve, 신경,
신경 이 시스템이 nervous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스트레스하고 막 이런 거 다 nervous system으로 다 엄청 그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So it's a big nervous system reset. And the lyrics of the song, right? They remind you that it's okay. Lyrics은 타이틀입니다. 괜찮아도 괜찮아. It's okay if your current life trajectory doesn't match, you know, your relatives. 진짜 아까 질문 물어본 거 그런 질문. 한 90년대 그렇게 좀 그때쯤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right? Maybe an update on the questions that I have. 청약대에서 요즘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maybe 우리 그렇게 혹시 물어보는 그 친척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 있긴 있는데, maybe it's too much of a 90s. 왜냐면 저는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쯤 들어갈 때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from 근데 미국에도 있었어요. Right? So maybe it's too much of a 90s kind of questionnaire. But a little bit about the song before we play for you. Dio actually co-wrote the lyrics himself, it said, and his agency, SM, released it through their own station back in 2019 when he was in the army. 자, Dio도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도 얼마나 스트레스한 타임입니까? Right? But to have his song be played, it just kind of gives that glimmer of hope. 와, 나 여기 있어도 그래도 삶은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 right? His outside life, let's say. But real quick, the point I want to answer, an English point that I want to introdu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ielding questions. Fielding questions. So what this means is, fielding questions means to answer or maybe even deflect, right? Difficult questions that are basically coming at you from all sides. 네. 뭐 그냥 사람들이 이 질문 저 질문 막 이렇게 막 줄 때요. 너무 질문들이 너무 많고 막 그때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이럴 때 무슨 스킬이 필요하면 you need to field questions. 아, 어떤 질문들은 준비한 예를 들어 뭐 answer, right? Or you know, question that you are ready to answer. 그런 질문들은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나 시간 그냥 낭비다. I'm wasting my time and effort with these questions. 그런 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 그런 스킬이 fielding questions이라고 합니다. Okay? So during Chuseok, you know, you might spend maybe 80% of your energy fielding questions from those noisy relatives. 아, 근데 밥 한 숟가락 뭐 아니 과일 뭐 포크 이렇게 찍고 들 때마다 날아오는 이 질문들 막는 그 스킬을 fielding questions이라고 합니다. Okay? So just ignore them if they're too stressful for you, and as Dio tells you through the song, 괜찮아도 괜찮아. It's okay to be where you're at if that's okay with you, all right? So let's tune into the song first, and we'll talk a bit more.

And that was Dio with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right? 이렇게 translate하면 되겠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Nice to Minsu. I'm your host, Minsu. So today, we are going through some music therapy. 네, 추석 스트레스 해방 음악 플레이리스트. 아, 이런 이 제목 아닌데 뭐였더라고? 뭐였죠? 저희 타이틀이 있었는데. 아, 오늘의 추석 생존 키트였습니다. 추석 생존 키트, Your 추석 sound therapy. 음악으로, right? 오늘 조금 힐링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Our next track that I bring you, this one. 아, 진짜 이 추석 명절 때, I'm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the stress that we get. 이 노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좀 맴도는 그런 곡일 수도 있습니다. It's Queen's I Want to Break Free.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So this is for that exact moment on day two, 오늘이잖아요. Day two of the Chuseok holidays, when the living room turns into basically a hostage situation. 이때쯤 되면 아직 그거, you know, times have changed.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추석 때쯤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 집, 그 온도를 트는 집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날씨는 아니잖아요. Right? It's still a little hot. But because, you know, 온돌 트는 집들 혹시 있으면, right? Or because we're still in the somewhat end of the summer heat. 그래도 집 안에 덥거든요. So it's hot inside the house. You know, the TV is playing those holiday specials, right? 거의 막 몇 시간 동안 그냥 TV 켜있고 영화도 막 나와 있는데 뭐 극한 직업이나 뭐 명랑 이렇게 틀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right? And everybody's wearing these formal clothes, right? And 특히 우리 대한민국 뭐 남편들, 뭐 아빠들 항상 이 추석 명절 때 집에 갈 때 막 이 정장을 많이 입고 가더라고요. 가족 보러 가는데 왜 정장을 입죠? Why do they wear formal suits when they're going home to seeing family? 네, 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네, 왜 어른들이 특히 남편분들 남자들 왜 정장을 많이 입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 인사드릴 어른들한테. 네. 근데 뭐 엄마 아빠고 뭐 삼촌들 이모들인데 나 이분들 뭐지 나 어렸을 때 막 똥 닦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장을 아 나 이렇게 컸다 뭐 저도 어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요.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인사로 가니까 그쵸. 아 그럴 수도 있죠. 막 1년에 막 이제 처음으로 뭐 보는 거니까 맞네. 왜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았지. I apologize. 그래도 아마 그렇게 입는 분들 불편할 겁니다. 100%. 저도 근데 한번 그렇게 입고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 I wore a suit to go say hello to only my wife's family.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옷 갈아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예쁘게 입고 갔고 하는데 진짜 불편해요. It cuts off the circulation, right? 그때는 막 수트 그 피트가 엄청 타이트했잖아요. So in this song, Queen's song, I Want to Break Free, right? When Freddie Mercury, right, lead singer of Queen, when he sings out, I want to break free, 딱 그 첫 라인, 그 첫 그거, 그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와, 이게 영어로 rally cry라고 있습니다. 표현, rally cry, R-A-L-L-Y-C-R-Y. Cry는 이 cry가 아니고 cry가 엄청 shouting하는 cry도 될 수 있습니다. rally cry가 뭐냐면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요. 뭐 야구 경기 나가면 롯데 뭐 경기 가면 앞에서 cheerleader들도 막 뭐를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똑같이 막 같이 외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rally cry입니다. 저는 명절 때 가족 모임에 스트레스 받을 때 I want to break free 이게 진짜 너무 저한테 노래 부르는 저의 rally cry가 되는 것 같아요. Okay? Basically you're thinking of all these excuses to break free. 아, 진짜 핑계 댈 거 없나? 아, 너무 나가고 싶어. Right?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 be thinking about. Now, we are going to play the song and hopefully just Freddie Mercury's voice alone can't set anybody free. Freddie Mercury는 진짜 이 legendary voice잖아요. Right? 이 명 목소리잖아요. Right? So with his voice alone, right? It just gives you that sense of healing, that sense of 진짜 완전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겠지만 머릿속에 정신 속으로는 나간 것 같아요. Right? You're totally free. 자,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가사에 있는 영어는 아닌데 cabin fever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Cabin fever. Now, what is cabin fever exactly? So in English, it's
irritability. It's restlessness. And sometimes people also associate it with claustrophobia because you feel like you're stuck indoors in this very confined space for too long. 뭐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right? You're trapped in this overheated apartment, right, with 14 relatives and there's no escape. That's when cabin fever starts kicking in, okay? 자, cabin fever, 뭐 이, 춥거나 뭐 덥거나 뭐 답답한 실내에 너무 오래 갇혀 지내면서 이 밀실 짜증이라고 뭐 이렇게 검색하니까 밀실 짜증, 뭐 폐쇄 공포증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이 답답함이 cabin fever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너무 오래 있었고 너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편하고 좀 이렇게 스페이스도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스페이스가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좁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cabin fever이라고 합니다. So, for those that are experiencing some cabin fever right now, hopefully this song can provide a bit of relief. Queens, I Want to Break Free.

0: Nice to Minsu.
1: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Nice to Minsu. I'm Minsu. We are into the thick of things when it comes to the Chuseok holidays, but I do want to thank you for tuning in during your holidays. You could have been spending more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but you decided to come here and hang out with me,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Today, a bit of a Chuseok special here at Nice to Minsu.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 생존 키트! Your Chuseok Sound Therapy. 음악으로 통해, 음악 처방으로 통해, I'm going to help you relieve some of that holiday stress, okay? So the first two songs that I've, you know, recommended and shared with our listeners, Dio's 괜찮아도 괜찮아, and Queen's I Want to Break Free, songs that might be running through your head while you are dealing with the stress that comes. 이거는 뭐, you can't help it, right? I don't know. I don't care how perfect, you know, your family is. You know, I don't care how many fun things you have to do at home during the Chuseok holidays. 언제든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받을 겁니다. Okay? And during that little time of that stressful, right, period, hopefully these songs provide you with a little bit of relief. Now, the next song, I brought a classic. 아까 두 번째 곡도 뭐 클래식 할 정도 노래인데요. Third one, I don't know if it was very popular here in Korea. It's a bit of a classic when it comes to rock music in the US, right? As well in the UK, the next song I brought is by The Clash. 여러분, Clash. Do you know this band? I think it's a British band. I know it's a British band. And I brought their song. 이거는 노래는 유명해요. It was a big hit here in Korea.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이 노래 알죠? 우리 부장님 알잖아요.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아니, 몰라요. 자, 여러분. Every 추석. 이제 추석 다 끝났다. 아, 끝나기보다 이제 가족들 보는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Okay, you're done eating with your family, meeting with your family. 뭐 과일도 다 먹었고. 이제 there's nothing else to do but to go, right? Maybe back home or to the next relatives. 근데 is it just me? 항상 이제 나가야 될 때 오히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더 길어져요. 이 나가는 the activity, the 활동 of leaving the house, it takes so long. So picture this. 저만 그런지 여러분 일단 말해주세요. 추석, always around this time when lots of family gather, 진짜 집에 나가는 것이 45분 걸려요. That 45 minute departure ritual at the front door, righ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차가 많이 막힐 건데 이제 가야지, right? Oh, we should hit the road before traffic gets bad. 딱 그때쯤 이제 말을 꺼내니까, right? 어른들이, 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 뭐 민수야 지금 갈 거야?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남은 반찬 그때부터 막 챙겨주기 시작해요, right? Your parents, like, they basically, 안 돼, 지금 안 돼. 이리 와. 이거 챙겨가, right? 뭐 남은 전, 뭐 LA 갈비 전 당연히 thank you 하죠. 그만큼 저를 챙겨주고 싶어서 because they want to take care of me and my family when it comes to the food they want me to take back. 뭐 그 뭐 전, 뭐 오징어, 뭐 배도 남은 것도 있잖아요. 뭐 배, right? They're packing all this food. 근데 이거 놓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네. Now I'm not the type to stand next to my mom. 아, 엄마 빨리. 저는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감사함으로 받긴 받아요. I'm very grateful for the food that they pack me. 근데 속으로는 아, 이게 엄마 아빠의 잘못은 아니죠. Right? They don't know when I'm gonna go.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 빈수아 진짜 좀 빨리 말하지. Right? Because of this packing time. 근데 저는 이제 엄마 괜찮은데. 아, 그 우리 아 또 냉장고에 자리 없어. Right? We don't have any room in the fridge. 아, 조금만 했는데 but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Right? They want to give you the most as possible. 되면 다 주고 싶어요. Right? But they know that's not realistic. So they want to pack the most that they can and send them off your way when you go home. 근데 그거부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Right? And then 이제 운전하면서 아, 그래도 좀 멀리 가니까 아, 좀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 아, 좀 이제 우리 사과 몇 개 남아서 그때부터 사과 깎기 시작해요. Right? They're peeling the apples or pear for you or maybe washing the strawberries, right? And that takes time as well, okay? So, you know, they're getting, you know, ready for you to leave. 근데 딱 그 준비하는 모습 보고 어 이렇게 미안해지잖아요. Like you feel a little sorry because you know they're doing all this for you. So 죄송하잖아요. Sorry, 미안한 게 아니라 죄송함이 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that's why I'm so reminded of this song. 타이틀이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Right? 엄마 아빠 그냥 있을까? 한번 갈까? Right? Because 이 죄송함 때문에 엄마 아빠는 좀 더 있으면 right? I know it's gonna make them happy. Oh, but I need to get out. I need to hit the road. 아마 이때쯤 돼도 막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 막 시간도 막 걸리고 하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두 쪽 다 부산에 있거든요. 갈 필요 없습니다. I'm talking about some people that might be in this kind of situation. Okay? So in this song, Mick Jones, right? He sings in the lyrics, 가사입니다.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If I stay, it will be double.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If I stay, there will be double.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Trouble가 무슨? 뭐 문제가 있냐? 이 trouble이 그럼 무슨 문제죠? 이제 뭐 아들, 딸이 이제 다시 뭐 이제 일하러 뭐 이제 갔으니까 이 어머니, 아버님의 방금 봤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 이 마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So this is a trouble. 그러면 내가 있으면 the trouble doubles, right? 아, 근데 있으면 막 그 뭐 고모한테 막 이런 질문도 받고 막 사촌들한테 막 괴롭힘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basically going or staying, it's just, you know, it's not the most comfortable of situation. And that's the exact dilemma that The Clash is singing about. If you leave now, you look ungrateful. 민수 봐봐, 맨날 쟤는 일찍 가고, right? But if I stay, you get trapped in another round of family debates and interrogation going until midnight. So this is a picture I was, you know, picturing in my head when I was thinking of this song. 자, 여기서 영어 표현 하나 introduce 하겠습니다. 여러분, Irish exit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French exit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Now, I was actually saw a friend called, you know, we were talking about, you know, just having a conversation, and he mentioned this term Irish exit, and I was like, what's that? Is that a cocktail? Is that a drink? No, an Irish exit,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It's slipping out of a gathering quietly without saying goodbye to anybody to avoid these drawn-out farewells, okay? 아, 이제 내가 저 이제 갈게요 라고 이 말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이 30분, 40분 이게 나가는 이 process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the Irish or the French

thinks it is going out quietly without mentioning it to anybody. Okay? 이런 표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So, the opposite of what happens at Chuseok, right? At family gatherings, you can never pull an Irish exit. 그냥 조용히 나가지는 못합니다. Your relatives will literally hunt you down. 아마 차까지,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right? 뭐 들어주는 거 도와주고, 이제 차 탈 때도 막 거기서 이제 말 나누고, 이제 딱 차가 이제 그 뭐야 이제 후진하면서도 막 밖에서 막 말 걸고 창문 계속 내려놓으면 말 계속 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모 삼촌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at's the situation a lot of us are in. So let's tune into the song The Clash.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0: Nice to Minsu.
1: And that was a Clash. Well, you gotta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이 영국 발음이 아주 확실히 들리죠.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at was a so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are currently into our 추석 생존 키트. Your 추석 뭐 healing sound therapy. 우리 타이틀 정했는데 왜 계속 깜빡하고 있지? 원고 보면서 하면 되는데. 네. Your 추석 sound therapy brought to you by All Star English. Nice to Minsu. 마지막 recommendation 곡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곡은요, 조금 클리셰해요. Right? 클리셰 meaning, it's been done so much. 그냥 누가 봐도, 아, 그래, 뭐, 이 곡, 뭐, 다 알지. 뭐, 다 그 정도, 뭐, 하지. 라고, 그게 뭐 클리셰 느낌이거든요. So, the last song that I brought is by 옥상달빛. 옥상달빛, 뭐, rooftop moonlight라 해야겠네요. 수고했어, 오늘도. 곡을 갖고 왔습니다. A very nice, a very fitting song. We're not going to end the show. 아직 뭐 방송 마치는 건 아닌데요. 시간 좀 많이 남았습니다. But I want you to picture the end of the Chuseok holidays. 이제 거의 이제 내일 넘어가면 우리 이제 후반이잖아요. Of the Chuseok holidays. That's when you start to kind of wrap things up. 뭐 토요일도 제일 바쁠 때이긴 한데 Sunday, you get to Sunday and then things start kind of quieting down, right? Relatives start to leave, you know, your sons and daughters, you know, they go back to their 자취방s, right? Or maybe now things are quiet, you can finally start to not only clean up physically, but clean up mentally as well. 진짜 이 육체적으로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청소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일요일 돼야지부터 시작되나? 뭐 어느 분들은 뭐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Okay. So for that song, for that moment, I brought this song,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This is kind of like a bit of like a, you know, I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the kitchen crew. 네. 추억, 추억이 아니라 추석,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그냥 명절에 Kitchen Crew한테 이 곡을 그 바치고 싶습니다. 네. Now, notice I say Kitchen Crew, Crew라고 했어요. Crew could be anybody, alright? 우리 부장님이 민수는 그 크루에 없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I'm in that crew. 저희 집은 아까 뭐 우리 뭐 뭐지 그 배달 음식으로 다 했어요 라고 하긴 했는데, right? 벌써 추석 좀 길잖아요. There, we do have one meal. 아마 집밥으로 먹는 그 한 식사는 있긴 있습니다. We have that one meal where we have it as 집밥. 근데 완전 막 갈비, 뭐 전, 뭐 튀김, 뭐 만두, 뭐 이렇게 그렇게 먹진 않고요. But my home and 우리 와이프 쪽에는 그렇게 좀 전통적인 그런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I'm part of the kitchen crew. 근데 요리는 I have kind of like a 똥손 when it comes to 요리. 뭐 잘 태우고 너무 오래 막 삶고 이래서 저 설거지. 설거지, doing the dishes라고 하잖아요. 설거지에, 설거지 크루입니다, 저는. 네, 그거 다 kitchen crew 포함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만 kitchen crew가 아니고 clean-up 사람들도 kitchen crew 포함됩니다. So, if you've spent the last,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몇 시간 됐지? 48 hours, right? If you spent the last 48 hours squatting over that electric griddle, electric griddle가요, 그 영어로 그 전기, 뭐죠? 전기 이거 뭐야? 고기 굽는 그거 판. 그릴. 전기 그릴을 영어로 electric grill가 아니고 electric griddle라고 합니다. 네. Grill is like 진짜 그 이렇게 중간에 구멍 있는 그 이렇게 고기 많이 굽는 그런 건데요. Griddle는 전기로 미국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electric grill 위에 좀 그 아침 먹는 그런 음식 좀 많이 구워요. 뭐 pancake Right, bacon, eggs, and sausage, and whatever. Electric griddle에 많이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왜냐면 완전 you know full stove 없으면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So 추석 동안 if you spent over electric griddle, you know cooking the 전 with vegetable oil, basically 그냥 이 기름 냄새를 어떻게 빼는지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Okay, 왜냐면 이 냄새 아무리 이 머리를 한 두세 번 감아도 계속 냄새가 나. right? So basically that vegetable oil is permanently misted into your hair. Or maybe you have the batter, right? Batter, B-A-T-T-R. 배터는 야구 이렇게 그 공 치는 사람 배터리 아니고요. 그거 튀김 할 때 그 뭐지? 그 뭐야? 밀가루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반죽. 반죽을 battery라고 합니다. So maybe have some batter on your shirt and your cuffs, right? So this is dedicated. 그런, you know, war scars, right? 있는 사람들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 Because with the song,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힘들게 막 음식도 만들고 엄청 힘들게 열심히 청소도 했는데 조금 이게 클래시가 있어요. Right? 좀 irony하게 우리 한국에 그 콩글리시 많이 쓰잖아요. irony하게 this song very just two very clean voices, a sweet ukulele melody, very warm, very empathetic. 그냥 누가 뒤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잖아요. It's acknowledging that surviving the holiday cooking and the cleaning and dishwashing, this is 진짜 extreme sport 느낌이에요. It takes so much energy and so much effort, right? So 수고했어 오늘도 이거는 뭐 혹시 추석 때 스트레스 받은 분들한테 뭐 해당될 수 있는 노래긴 한데 I also want to dedicate it to especially the kitchen crew of all our homes. 왜냐면 이분들 없었으면 추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There wouldn't be a 추석 if it wasn't for the kitchen crew. Real quick, 여기서 이제 당연히 영어 포인트 하나 할 건데요. A new expression. 오늘 좀 새로운 표현을 많이 제가 introduce 합니다. 이런 거는 원래 우리 원래 방송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내 방송만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There's an expression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 Brunt, B-R-U-N-T.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 So what it means is to receive the worst, almost the direct impact of a very difficult situation. 어떤 힘든 일이나 뭐 비난도 될 수 있고요. 뭐 고생스러운 이 노동에 가장 큰 짐이나 타격을 이게 혼자 이게 받고 이 떠안다 그 뜻이 to take the brunt of something입니다. 네. So I feel like usually the holidays it's the kitchen crew that takes the brunt, right? Because it's the most demanding. 그냥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뭐지 그 액션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right? Especially if you have very criticizing relatives. 이번에 전 왜 이래? 이번에 LA 갈비 양념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가족들 혹시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So, to the kitchen crew of this year's 추석, I salute you with this song,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0: And to kick off our number two, that was 장기와 얼굴들 with 달이 차오른다. 가자. You are tuned in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 do hope you enjoyed hour number one, an episode of Nice to Minso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ll, in hour number two,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ready for you.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that made you cry, but most importantly, help you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So let's see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Up first, 아니 아니 with 그건 내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Always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you know, what generations choose with the various topics, choices that we give them,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nd right after that, All-Star Theater presents with none other than our in-house actress, Haeyun. She brought a really fun, very classic, you know, movie for our listeners. You know, it's something for all, the whole family, right? Young and old. We did our rendition of Cinderella. So stay tuned for that. But let's get to today's first highlight. We have 아니 아니's.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3: Please,
2: never
3: stay home again.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0: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3: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0: Welcome to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could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on some very interesting topics,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4: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이죠.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오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All right, let's get it.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네, 오늘은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입니다. 뭐 남편들 네? 뭐 흉보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지는 마시라.
0: 확실해요? 확실해요?
4: 야, 미수 벌써 찔리죠?
0: 사실 벌써 걱정되는데.
4: 자, 이러지는 마시라라는 의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서로의 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0: 그렇죠. 일단 미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네. So, 부스타들, 뭐 일단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인드세트를 먼저 주기 위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추석? 네, 추석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뭐, for me, it's big family gatherings, right? 뭐, grandparents, aunts, uncles, cousins, everybody under one roof having a good time.
4: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사실 그런 대가족 추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가족 규모가 너무 작아졌잖아요.
0: 네.
4: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지요.
0: 맞아요. 저희 가족은 뭐 우리 가족하고 뭐 고모들 몇 명은 한국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촌들 다 미국에 있고
4: 네.
0: 작은 아빠도 다 이렇게 미국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추석 정도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 와이프 가족 쪽 가보니까
4: 네.
0: 완전 거기 대가족이거든요.
4: 오.
0: So the first 추석 I spent with my wife's family 막 사촌들 다 오고 진짜 막 고모들 삼촌들 막 이모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엄청

0: 집안에 막 시끄럽고 막 재밌게 놀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But these days everybody's older. 그 사촌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자기 추석을 가진다고 요즘은 조용하거든요.
1: 맞아요. 네. 자기 가족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0: 맞습니다. 네. And also in the past, you know, it's the moms and daughter-in-laws, 며느리, that often did most of the cooking. 자, 여러분 이거 옛날 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Long time ago. And as we mentioned, these day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share the work or just buy the ready-made food.
1: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신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추석 당일 다음 날에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And in the past, the older generation usually took the lead during the holidays, but these days, 요즘은요, parents and the kids often make plans together and spend 추석 in their own way.
1: 그래서 요즘 추석은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명절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아까 에브리데이 스타는 네. 이번에 좀 푹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어요?
0: 아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왜냐면 이제 제 스케줄이랑 와이프 스케줄이랑 뭐 엄마 아빠 스케줄이랑 요즘 저희 딸도 이제 3학년 됐다고 나도 할 거 많아 라고 하면서 네 막 플랜도 만드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딱 시간을 정해서 뭐 멀리 안 가도 되는데 뭐 같이 뭐 진짜 뭐 산책 가서 뭐 커피 마시 뭐 한 잔 마시고 그냥 집 밖의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가까운 산 같은 데 잠시 다녀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0: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밸런스 게임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인데요. 자 우리 밸런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이렇게 남편들, 아빠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왠지 오늘 뭐가 좀 공격이 살짝 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Which husband would annoy you more on Chuseok? A. He says he's tired, lies on the couch all day playing games. Or B. Eats every single chun you make while you're stuck frying them all day.
1: 추석 날 더 짜증나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B.S. 아내는 하루 종일 전부 치는데 옆에서 낼름낼름 먹기만 하는 남편.
0: 작가님 혹시 우리 뭐 와이프랑 통화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저의 공격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As 언니 said,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에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언니는 어떤 쪽이 더 짜증납니까?
1: 둘 다 뭐 막상막하한데 저는 이건 뭐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죠.
0: 아, 진짜요?
1: 요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나요? 네. 근데 저는 더 짜증나는 걸 하나 굳이 고른다면
0: 아 근데 언연이 이 표정에서 너무 잘 보여요.
1: 아 너무 뭐 화가 났나요?
0: 진짜 상상만 해도 뭐 짜증이 딱 예. 보이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1: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0: 근데 게임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왜 이렇게 더듬죠?
0: 살짝 질려서. 네. 근데 저도 A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 common sense.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전부 치는데 옆에서 먹기만 하면은 얄밉긴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같이 있는 같이 거잖아요.
0: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거 너 얄밉게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언니 이거 뭐 영어로 표현 있죠.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 이 있는 말만 그대로 읽지 말고 거기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남편이 아내가 하루 종일 옆에 전부 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맛을 봐주는 거죠.
1: 아, 네.
0: 여기 소금 더 넣어야 돼. 이게 소금 더 빼야 돼.
1: 맞아요. 그럼 네. 옆에 있으면 뭐 잔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좀 갖다 줘 이렇게.
0: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살짝 맞아요. 이거 trick question. 무조건 정답이 A입니다. You know, these days it's pretty rare to see the whole extended family together. So we asked, what do you miss most about Chuseok back in the day, right? And a couple people answered this question.

0: Number one, 1번 답변은요. The whole family and all the relatives packed into one house, eating together and making a lot of noise. 이거 바로 제 답이었어요. 네, 온 친척이 다 모여서 와글와글 밥 먹던 이 풍경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1: 네. 네. 2위는요. 기름 냄새 풀풀 풍기던 전부치기와 송편 만들기. 명절 전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뭐 동그랑땡 부치고 송편 빚던 그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다고 답했네요.
0: 맞아요. My mother-in-law, 우리 그 어머님요. 네. 네, 와이프의 어머님. 그 뭐라고요?
1: 장모님.
0: 아, 장모님이죠. 맨날 그 까먹어요. 네. They have the 그 만두 만드는 기계 집에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그 만두 피 만드는 거예요.
1: 네. 피 만드는 기계.
0: 그거를 이렇게 덩어리 해 가지고 네. 그 기계 툭 해서 슈슈슈 뭐 엄청 큰 막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 한 몇 번 넣고 그 만두 피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꺼낸 지 오래됐어요. 네, 진짜 이제 보기 어려운 레어 아이템이고요. Number three, getting a nice chunk of pocket money from your grandparents and relatives.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두둑하게 용돈 받는 풍경.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진짜. 네.
1: 맞아요. 이제는 뭐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주는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0: 맞아요. 우리 언니 언니는 뭐 예전 추석 풍경 중에 뭐 요즘 좀 특히 그리운 거 있습니까?
1: 저도 그냥 그 저희는 식구가 적어서 네.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저녁에 네. 또 뭐 오빠나 아빠도 같이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0: 핸드메이드 송편 맛있겠다.
1: 그 기억이 제일 저도 많이 남고 네.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졌어.
0: 맞아요.
1: 없어져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0: 네. 네. 이미 저는 이게 그 오프닝에 좀 말 잠깐 했지만 저는 자는 거예요. 이 풍경 너무 그리워.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네.
1: 아까 우리 그 누가 더 최악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선플라우님이요. 둘 다 시댁으로 반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또 에브리데이 스타 반품 당하겠는데요.
0: 네. 우리 부장님도 일을 혼자 하나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니 옛날 제가 고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네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도와야죠. 협해야죠. 여러분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저 아시겠죠? 자 real quick 여기 영어 포인트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 뭐 도움 필요해. 손이 필요해. 이거 영어 표현 몇 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1: Can you give me a hand?
0: 네, 나 좀 도와줄래? 손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할 수 있고 Can you lend me a hand?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Can you lend me a hand?
0: 맞습니다. Or 나 좀 도와줘. 뭐 Can you help me 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Can you help me out?
0: 네. 뭐 나 좀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 줬으면 좋겠어. I could use some help.
1: I could use some help.
0: 네. 말해주세요. 예, 남편들 무조건 투입할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계속 혼날 것 같아서.
1: 알죠.
0: 네.
1: 말하기 전에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0: 맞네. 일단 잘 배워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 아 진짜 벌써. 두둥이 calm down. 도와줘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도 와 만두 기계 대박. 오. 진짜 레어템인가요? 근데 진짜 와, 공장에서 쓰는 그 기계처럼 보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집에는 잘 없죠.
0: 소리도 진짜 커다. Like the noise 딱 on 그 스위치로 꽝꽝꽝꽝 완전 공장 소리 만들어요.
1: 아유 그 기계가 있을 정도시면
0: 맞습니다.
1: 얼마나 힘들게 많이 만드셨겠어요.
0: 네.
1: 이제는 사드시는 걸로.
0: 맞아요. 그 마지막 우리 주주 님이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이랑 튀김을 해주지 못하더니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하기 싫어서 이제 AI한테 맡기자 그런 시대 분명히 올 겁니다.
1: 그 네. AI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본인이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0: 와, 네. Good point. 네, 좋습니다. 여러분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Round two. Which husband would you hate more? 아 이게 뭐 꼭 이렇게 남편 알겠습니다. 온 거대로 할게요. 자, A, the stingy husband who freaks out over giving either side of the family even $10 in pocket money, or B, the show-off husband who throws money around in front of relatives and then says, "Oh, we're broke."
1: 참 이 더 싫은 걸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더 싫은 남편은 양가 시댁 친정 할 거 없이 용돈 만 원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남편 vs 친척들 앞에서 돈 펑펑 쓰고 생활비 없다는 허세 남편.
0: 오늘 방송 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송 아닌데. 네, 작가님. 아니 어제 그 원고대로 못한 거 그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라 그 한이 형 때문이었거든요. 그 상어 말에 꽂혀가지고 지금 살짝 작가님 복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뭐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와 이것도
1: 에브리데스타는 어느 쪽이세요?
0: 돈 주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면 네? 더 싫어하는 남편을 골라야 네네네.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 앞뒤 말이 안 맞으면 그것도 보기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B인 것 같습니다.
1: B, 아,
0: 돈을 펑펑 주면서 나중에 뒤에 돈 없어요. 너희 저희 힘들어요. 네. 분명히 그러면 뒤에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앞에서 돈을 막 그렇게 줘. 그렇죠.
1: 사실 돈을 펑펑 쓰는 게 사실 우리 가정경제에 너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곰곰이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너무 인색한 사람은 별론 것 같아요.
0: What's 인색한 사람? 그 무슨 뜻이죠? 그
1: 구두쇠.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인정도 베풀기 싫어하고 뭐 돈도 뭐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주는 거 싫어하고 자기만한 구두쇠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
0: 그게 네. 아까 우리 그 단어 stingy 단어가 있습니다. 네. stingy. stingy하다.
1: Stingy.
0: 네. 근데 stingy라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 frugal 하다 단어도 있거든요. stingy는 아, 아니야. 싫어. 너무 아까워. 안 줘. 이게 stingy인데요. frugal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잘 아끼는 사람한테 frugal라고 합니다. 좀 똑똑하게
1: 긍정적인
0: 네, 쓸 때는 쓰고 그래도 네네. 조금 아끼는 편이면 근데 똑똑해 확실히 이유도 있고 네네. 다른 사람에게 아 그분 일단 뭐 뭐지 그 그래 돈 그렇게 뭐 아껴 써야지라고 생각 줄 수 있는 정도면 frugal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frugal하지 않고 그냥 주기 무조건 싫어요.
1: 진지한 사람.
0: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앞쪽이 더 싫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보기 싫죠.
1: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네.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0: 네.
1: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0: 네.
1: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좀 네.
0: 일단 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1: 아니 지금 이혼 숙녀 캠프 라디오 버전인가요?
0: 우리 너튜브의 롤러맘님 요즘 그 좀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주님도 와 그냥 오늘 질문 시댁 반품 세트 선물 세트인가요? 라고 하는데
1: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밸런스 게임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러지는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0: 네, 너무, 이러지 말라 네. 그리고 절대로 민수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1: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에브리데스타가 찔린 것 같은데요.
0: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부스타들 뭐 같이 오래 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자 아주 재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짜증 유발 남편 순위가 있습니다.
0: 왜 또 남편 밸런스 게임이니까.
1: 자, 오케이. 3위는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 편만 드는 남편. 아유, 말 그대로 남의 편이죠, 뭐. 네.
0: 아,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왜 계속 이거 왜 계속 이놈을 해야 되지?
1: 하면 할수록 점점 더.
0: 자, number 2. The husband who doesn't lift a finger while his wife is busy shopping and cooking.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나도 안 돕는 남편. 하나도 안 돕는
1: 맞아요,
0: 남편.
1: 맞아요.
0: 네. 이 표현도 lift a finger 이게 손가락 직역하면 손가락을 들다라고 의미인데요. 이 자체도 안 한다.
1: 아.
0: 손가락 하나도 들지도 않다. 그만큼 안 도움 된다 말이죠.
1: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0: 아,
1: 말 하거든요.
0: 그런 표현도 있군요.
1: 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소파와 한 몸이 돼서 TV 보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0: 아.
1: 이게 제일 짜증 난다고 답했대요.
0: 네.
1: 근데 있잖아요.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혼자 나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0: 네.
1: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열받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열받아요. 열받겠죠. 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신 let's flip it around. Then what makes a great husband during the holidays? 여러분 이건 저거든요. Number three, a husband who steps in and shields his wife from family drama and annoying comments from relatives. 명진의 이상적인 남편 3위는요. 고부 갈등이나 친척을 잔소리 중간에서 딱 차단해주는 남편.
1: 진짜요? 이거 에브리데이 스타라고요?
0: 노력합니다.
1: 그럼 한번 내가 해볼게요.
0: 네.
1: 내가 그냥 네. 이제 시댁 어른이야.
0: 네.
1: 아 이거 좀 국이 좀 짠데.
0: 아 그냥 드시죠. 죄송해요. 합격. 그렇게 하면 안 돼.
1: 합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이제 그렇게 말한 분한테는 네. 불화가 막 생기겠죠.
0: 아 그냥 드시죠. 네.
1: 그거 봐요. 그거 아니, 봐요.
0: 누군지 어느 친척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위는 어떻게 됩니까?
1: 2위는 아내의 친정 방문을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처가 방문 시간도 배려하고 이 양가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공평하게 챙기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혼자들이 명절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양가 방문 일정 조율이래요. 어디 먼저 갈 건지
0: 네.
1: 얼마나 오래 있을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Number one, a husband who helps with everything from cooking to doing the dishes.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해주는 남편. 네, 뭐 이런 말 나오는 남편. I'll take care of the hard stuff. 아, 힘든 건 내가 할게. 너무 자연스럽죠,
1: 맞아요,
0: 여러분.
1: 맞아요.
0: 이 말하는 건. 뭐냐?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아, 힘든 거 내가 할게.
1: 네, 저 하루엄마한테 확인해 보는 걸로.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스스로 네.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뭐 그래도 가끔씩 뭐 핸드폰 볼 때도 있고요. 네. But I think I'm more of the 뭐냐면 여러분 저도 좀 생각이 있거든요. 좀 똑똑한 편입니다. 저. 네, 뭐 믿기 어렵겠지만. 네.
1: 좀 아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아, 국이 좀 짠데라고 했을 때 반응 있잖아요.
0: 네. 네
1: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두둥님이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도 혼난다고 하지.
0: 네. 그냥 드시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뭐지 그 장모님이었어요.
1: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그러면 아 두둥님 정확하시네요.
0: 네.
1: 아내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럼 네. 내가 뭐가 돼?
0: 맞네요. 저 뒤를 생각 안 하고 앞에만 보고 가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아 어쨌든 우리 에브데스타는 노력하는
0: 맞아요.
1: 남편이다.
0: 노력이 네. 중요합니다.
1: 자 옆에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0: 네, 부탁할게요.
1: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0: 자 그러면 뭐 명절 날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내가 할게.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ve got this.
1: I've got this.
0: 네, 뭐 I've got it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할게.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죠. 내가 처리할게. I'll take care of it.
1: I'll take care of it.
0: 내가 그거 할게. 내가 잡을게. Let me get that.
1: Let me get that.
0: 아, 그리고 진짜 아마 이 말 나오면 그냥 모두 행복을 주는 이 멘트. Sit back, I'll do it.
1: Sit back, I'll do it.
0: 아, 쉬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네.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말
1: 예.
0: 자주 하는 말이라서
1: 아 이번 명절에는
0: 네.
1: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0: That's
1: 네.
0: right. 우리 선플라워님이 아내분이 듣고 계십니다. 진실 말을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보 말하지 마. 혹시 듣고 있으면 말하지 마. 알겠지?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갑시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great prizes we're giving out in EPQ.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0: 김성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네.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지금 약간 꿈 같아요.
0: 꿈 같아요?
2: 네.
0: 일단 뭐 퀴즈는 뭐 영어는 이미 잘 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단 뭐 저희랑 통화해서 뭐 혹시 저랑 통화해서 기분 뭐 이렇게 좋은 겁니까 혹시?
2: 아, 맞죠. 민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선배라고 부르니까 더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1: 꿈속에서나 만날 우리 민순이.
0: 아, 네. 아까 너무 남편 공격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거구나. 자, 성진님 오늘의 EPQ 도전자 됐는데요. 세 네. 아주 쉬운 문제를 다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2: 네.
0: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Yes. I don't think s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네. 문제 나갑니다.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이제 알맞은 답변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He be happy. 자,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he am happy. B, he is happy. C, he are happy. Or D, he be happy. 정답은요?
2: B. He
0: is happy. He is happy. 예. 맞습니다.
1: 1단계 맞추셨고요. 예.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정답은 B.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네, 뭐 he, she, it, i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the coffee coupon.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는데 뭐가 걸려있죠?
1: 네, 2단계 퀴즈에는 치킨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근데 부스타들도요 같이 문제 듣고 푸셔가지고 네. 네, 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성진님, are you ready for question number two?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0: Here we go. The following question is about relative pronouns.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맞는 문장을 고르주시면 됩니다. A.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자, 이거는 살짝 조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조금 이렇게 단계 이게 난이도를 확 올렸네요. 네. 네. 자, 일단 뭐 성진님 좀 이 감이 옵니까?
2: 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거 관계 대명사 이게 문제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일단 which이나 whom이나 who에 이게 문제인데 다시 choice를 세 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A. 네.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B.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o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1: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B 하겠습니다.
0: B인 것 같죠? B인 것 같다라고.
1: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제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0: 일단 자, 언니가 걱정했대요.
1: 예.
0: 네.
1: 아. 민수가 이제 잘 왜 그런지 알아요.
0: 왜냐면 이 후 하고 훔 발음이 살짝 조금 비슷해서 자, B는 훔 끝에 음짜리 M 들어가는 단어고요. C가 네. M 사운드 없는 그냥 후거든요. 우리 성준님 일단 그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고른 거죠?
2: 아, 네, 제가 헷갈렸나 봐요.
0: 아, 맞아, 헷갈렸어요. 네. 봐봐, 봐봐, 봐봐.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 C, the woman who.
0: 죄송해요, 네. 잘못 쳤는데. 너무 빨리 쳤다.
1: 아니, 아까 에브리데스가 갑자기 훔 하고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0: 네, 아, 혹시 제가 잘못 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맞습니다.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이 woman은 사람으로 who를 사용하거든요. Who가 lives에 주어진 셈이죠.
1: 네. 주어?
0: 네, 주어. 네. Sorry, 주어 주인이 아니고 주어인 네. 셈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1: 네, 커피 쿠폰에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이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맞추셨어요.
0: 맞아요. 우리 부사분들 네. 잘하시네요. 민수 잘못이다라고 딱 말해주네요. 자, 성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남았습니다.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1: 예,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예, 있습니다.
0: 지금 느낌은 지금 기분 어때요, 성진님? How do you feel?
2: 이게 정말 예, 꿈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0: 계속 꿈속에 있네요. 네. 네. 자, 꿈 있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집중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성진님. 자, question number three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문제 맞추면 됩니다.
1: How was your Chuseok holiday?
0: Oh, it was great. I ate a lot and we had a blast. 자, 문제는 이겁니다. What does we had a blast mean? 이 표현 we had a blast 뜻이 무엇입니까? A. We had a

0: terrible time. B, we had a lot of fun. Or C, we had a lot of work. 자, we had a blast. 성진님, 이건 무슨 의미의 표현입니까? A, B, C. 정답은요?
1: 정답은 B, we had a lot of fun. 우와,
0: 어, 살짝 뒤끝에 목소리 we had a lot of fun. 조금 살짝 좀 쉐이킹 들렸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1: 한 97% 정도.
0: 와, 97%? 뭐 그저는 뭐 그냥 무조건 네. 네, 이거 맞다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성진님. Congratulations. 네. 역시.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we had a blast. 여기서 a blast라고 하면 너무 재밌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 expression이거든요. 자, 성진님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congratulations.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꿈 같은 지금 방송 같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성진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뭐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임 선배님 포함한 모든 올스타 제작진분들 그리고 올스타 시청하고 계시는 올스타 여러분들 전부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2: 고맙습니다.
0: 말도 너무 예쁘게 네.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진님
3: All 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Element. Hey, Juliet.

0: 아니 이게 뭐야, 신데렐라. Mom, she can't. You can't let her go to the ball.
1: 잠깐만 있어보렴. 우리 약속했잖니? 그렇지, 신데렐라. And I never go back on my word. How very clever. 정말 영리하게 준비했구나.
2: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드레스와 목걸이를 천천히 살펴본다.
1: These beads, 이 구슬목걸이 드레스에 딱 포인트를 주는구나. They just give it the right touch. Don't you think so, Drizella?
3: 그런데 사실 신데렐라가 하고 있던 목걸이는 생쥐 친구들이 드리젤라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0: No, I don't think... Oh, Cinderella, why you little thief? 그거 내 목걸이잖아, 당장 내놔!
3: She yanks it off Cinderella's neck.
0: Oh, no! Oh, and look, that's my sash! 이 허리띠도 내 거잖아, she's wearing my sash!
3: Drizella는 드레스에 달린 리본과 허리띠까지 잡아뜯는다.
0: Oh, Drizella, please, no! 이리 내놔, 이것도 내 거야!
3: She leaves Cinderella's dress in tatters. My dear daughters, that's quite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Hurry along. I won't have you upsetting yourselves. Good night, Cinderella.

0: In an instant, Cinderella's torn dress transforms into a beautiful ball gown. Oh, it's so beautiful.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look, glass slippers. This feels like a dream, a wonderful dream come true.
1: Oh, yes, my child. But like all dreams, this one can't last forever, you know.
2: 모든 꿈이 그렇듯 이것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단다.
0: What do you mean?
1: You only have until midnight. 자정까지만 가능해.
0: Midnight?
1: On the stroke of 12, the spell will be broken. 12시 종이 울리는 순간, 마법은 풀릴 거야. Everything will return to the way it was before.
0: I understand, and honestly, this is already more than I ever hoped for.
1: Then go. Have a wonderful time.
0: Thank you. Really, thank you so much.
1: Bless you, my child.
0: Cinderella. 재밌었다. 근데 진짜 이런 fairy godmother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 맞아요.
0: Yeah.
3: I was on the verge of going from fairy godmother to leprechaun.
0: 맞아요, 맞아요.
3: 살짝 leprechaun으로 yeah. 넘어갈. 네.
0: Yeah. Hey,
3: my lucky charms. 막 이렇게 막 할 뻔했는데
0: Me too.
3: 꼭 참았습니다.
0: Yeah, 1인 2역이 힘듭니다.
3: 네.
0: Yeah.
3: 와,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캐릭터 몇 명이었어요?
0: One, two,
3: 뭐
0: narration까지
3: 포함하면
0: yeah, 맞아요,
3: the
0: yeah.
3: three sisters, the
0: wow.
3: mother, Cinderella, right?
0: Yeah.
3: And the fairy godmother?
0: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TV 필요 없어요. 그냥 저랑 민수만 있으면 돼요.
3: 맞습니다.
0: 추석 연휴 내내.
3: 네.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3: Yes, please.
0: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go back on my word.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3: 맞아요.
0: 어, 내 단어를 뒤로 가지 않는다?
3: 느낌이
0: 오는데요. 어, 나는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3: 네. I don't go back on my word. 그 아까 evil stepmother. Right? 새 엄마가 이 말했잖아요. 신데렐라한테.
0: Yeah. So if you go back on something, 뭔가 이렇게 약속이나 뭐 한 말을 번복하다, 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3: 네.
0: So yeah, you could go back on a promise. Another example is... You can trust her. She never goes back on her word.
3: 믿을만하다.
0: 맞아요, 믿을만합니다. 좀 비슷한 표현 또 어떤 게 있죠?
3: Well, you could also say I keep my word. 나는 뭐 약속을 지킨다.
0: 맞습니다.
3: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아니면 어 I stick to my word.
3: 어 맞아요.
0: Yeah.
3: Stick to 하면 거기에 붙는다 그 말이잖아요.
0: 그 정도로 잘 지킨다는 뜻이죠.
3: 맞습니다.
0: Alright, the next one is 이 그 새엄마가
3: 네.
0: 이렇게 막 그 신데렐라 이렇게 목걸이를 보면서.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그거는 비꼬듯이 말했거든요.
3: 네.
0: So when something is just the right touch. 여기서 touch는 만지다라는 뜻이 아니죠.
3: 지극하면 만지다라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0: 이게 어 뭔가 이게 있어서 더 보기 좋다. 더 멋있다.
3: 네.
0: 여기서 touch는 뭔가 좀 detail, 뭔가 point 이런 뜻이라서 If I say, oh, that's a nice touch.
3: Yeah.
0: Yeah.
3: It's like your own personal kind of like You know, 뭐지 나머지 그거 이 다시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맛을 Ooh, 완벽하게
0: your,
3: 만드는
0: your
3: 거.
0: Your own little spice.
3: 그렇죠, a little
0: yeah.
3: MSG, right? 네. To kind of finish it off.
0: 오, 센스 있네 이 표현을.
3: 맞아요.
0: Like, oh, that's a nice touc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 그렇죠.
0: Oh, now just the finishing touch 하면 마지막 뭔가 나만의 마무리를 하는 느낌도 들고요.
3: 맞습니다.
0: Yeah.
3: 네.
0: So for example, the flowers give the room a nice touch. 오, 이 꽃이 방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3: 네,
0: yeah.
3: 맞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딱 맞게 이게 완벽하게 만드는 딱 그 뭐라 그러지 이 그 2% 부족한 것을 꽉
0: yeah.
3: 채워놓는
0: 어,
3: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딱 좋네, 이런 느낌.
3: 맞아요.
0: Yeah.
3: You know, question.
0: Yeah.
3: You know when Koreans they talk about stuff, and it's like, oh, it's missing that 2%. Why is it 2%?
0: This is interesting. I think it did. The first time I heard it, it might be from a certain advertising campaign.
3: Oh, really?
0: Where it was a beverage thing, 네. and it's like, oh, when you lack the 2%,
3: 아,
0: drink this.
3: 좀 옛날 캠페인이었어요?
0: It's from the like late 90s. But maybe there's another origin to that, but yeah.
3: 궁금했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0: Yes.
3: 다음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표현은요.
3: 네.
0: Leave it to me.
3: All right, folks, we're going to wrap it up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Enjoy your weekend. We still have a lot of Chuseok to look forward to.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All right. Our last track. This one's by Stacey Kent. Bibbidi Bobbidi Boom. Have a good one.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4: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5: Huh?
4: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7: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